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난 다음에 처음 찾았던 것은 제사장 아이멜렉이 있는 성소였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처음으로 찾은 곳이 성소였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지요. 다윗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약간의 음식과 칼을 얻게 되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때 다윗에게 칼과 양식을 제공해 준 제사장 아이멜렉이 사울 왕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윗 요나단과 자신의 충복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의 모반에 가담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증오 때문에, 그 마음의 증오 때문에 피해 망상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환자가 권력을 갖게 되자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멜렉 가문을 멸절시켰는데요.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 아이멜렉은 다윗과 사울의 그 갈등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다윗 장군을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늘 아래서 이런 원통하고 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패역한 대역죄를 범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셨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시험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 가문이 다 멸절당할 때에 용케도 그 아들 아비아달이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는 물음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들이 멸절된 사실을 알았던 다윗,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윗은 홀로 남은 그 아비아달을 위로합니다.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물론 다윗 때문은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이 그런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다윗의 그 따뜻한 인간성, 그리고 그 깊은 신앙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지요. 왕궁을 떠나 제사장의 성소에서 약간의 음식과 칼을 얻었던 다윗은 곧바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의 분봉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도대체 왜 여기서 적진인
블레셋 진영으로 허롤 단신 들어갔는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측이야 가능하지요. 첫째, 다윗은 사울 왕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아기스 왕과 그 부하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장터에 나갈 때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적에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블레셋 군대에 용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선 조용히 목숨이나 부지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적군 진영으로 홀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의 심리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뜻밖에도 다윗의 신분이 즉시 노출이 됐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원수입니다. 이용 가치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요. 불행 중 다행히도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았는데 정작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의 판단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호롤단신 이렇게 초라한 형색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오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다윗은 그 틈새를 순간적으로 포착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자 흉내를 했습니다. 수염이 젖도록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렸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연출을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오직 살아야 한다라는 일념 때문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자 신용을 했겠지만은 그 순간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은 서럽고 또 서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겠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그 순간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숨바가기 짝이 없었던 다윗은 그동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자신이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할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 없이 질시를 받았고 끝없는 증오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미갈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장인, 아버지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형, 정말로 그가 사랑했던 형 요나단의 아버지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 무서운 갈등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수개월 동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의 보호 아래서 자기 생명이라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순환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는 한순간 한순간 자기 자신의 생애를 복기하면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오늘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순환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자신으로 이제야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는 그가 새롭게 해야만 할 그의 조국이었습니다. 비로소 이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사울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이방 땅을 밟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철천지 원수 블레셋 군대에게 개죽음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단번에 큰 강을 건너듯이 단번에 큰 산을 넘어서듯이 다윗의 생애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일이 다윗 앞에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났다라는 다윗의 소식을 들었던 그 부모 형제들이 물어 다윗을 찾았는데 여기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기 고향을 떠났던 1차적인 이유는 신분의 위협을 그들도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기왕이면은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둘람 굴에서 딱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그 광활한 천지에서 어떻게 이들이 만날 수 있었는지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부모 형제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다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형제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딸린 가족들을 제외하고 4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대장 삼아서 다윗을 우두머리 삼아서 이제는 사울 왕과 싸우겠다라는 사람들이죠.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윗의 인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사회적

이 사람들이 마침내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다윗이 세웠던 새로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 자신도 기득권 출신이 아니었죠.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기는 했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을 때 다윗 자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왕의 사위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사울왕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그런 말이기는 했지만은 사실 다윗도 평민 출신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애환을 넉넉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과 그 공동체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자신들의 삶의 애환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빚진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통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렇게 해서 다윗 공동체의 결속력이 생겼는데 이 다윗 공동체를 당해낼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불의한 사울왕과 대립하는 새로운 군대의 수장이 된 것이지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의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 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주 작지만 매우 탄탄한 군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다윗의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 왕과 그 나라의 공신들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다윗 공동체 400명으로 모인 그 다윗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미 국가가 된 30년 동안 형성된 사울 왕의 그 공신들의 공동체가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신하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죠. 요나단과 신하들이 합세해서 자신을 배척하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쿠데타를 꾸몄다고 분노했지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왕의 은총을 배신했다고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죠.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 집권한 지 대략 한 30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유다 사람 다윗 이새의 아들을 너희들이 왕으로 옹호하려 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의 원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미 사회 전체가 이 불의한 기득권 집단에 의해서 토지 소유와 권력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한 거나 다름이 없죠. 사울왕은 그 불의한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학살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역사였죠. 용납할 수 없는 불의한 역사였죠. 이 불의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이 57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불렀던 노래요,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굴들을 전전했기 때문에 그 굴이 반드시 아둘람 굴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편 57편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그 굴이 아둘람 굴, 부모 형제들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있었던 곳, 그리고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헌신자를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그 감동의 노래요, 간절한 기도요, 절실한 그의 꿈을 하나님 전전에서 그리고 자기 동지들 앞에서 천명했던 내용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시편 57편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가 그의 고난이 크게 달했을 때 드렸던 기도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자기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라고 기도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난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울부짖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만은 아니죠. 여러분의 주변을 깊이 둘러보시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찌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 아직도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그 어둠 컴컴한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깨우고 싶은 새벽이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 새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합니다. 특별히 유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의 그 통치의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대목이 있죠.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말을 우리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다윗은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 지파의 그 오랜 다툼을 종결시켰다 그 말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기득권자들과 평민들 사이의 그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다윗의 나라에서는 특권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온 땅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꿈꾸던 새벽이었습니다. 다윗이 꿈꾸던 희년이었습니다. 다윗은 희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이미 그 본문에 대해서는 두세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연속 설교를 하는 이 과정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희년에 대해서, 희년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즉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새벽,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열망했던 하나님 나라였죠. 시편 57편 마지막 10절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꿈꾸던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자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성경을 보면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허다한 아브라함, 허다한 모세, 허다한 다윗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과 같은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허다한 아브라함이, 허다한 모세가, 허다한 다윗이, 허다한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꿈이 분명하고 절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 3년 동안 그토록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그 3년 마지막 결실을 맺을 그 시간에 내가 우의정하겠다, 내가 좌의정하겠다고 다투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자중심적 그런 그 욕심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여기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는 없죠. 우리를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특수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이르시되 감남 을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되라는 그런 명령이지요.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무든지 아브라함처럼 되라, 다윗처럼 되라, 느헤미야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눕힌 다음에 골리앗은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새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그 비전을 다짐하고 감격했던 시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아둘람 굴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에게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처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이 시편 57편에서 노래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다짐했던 시간은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계기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계획 속에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런 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진정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특심한 은혜가 임하는 은총의 계절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5시 57분에 들려지는 찬양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것은 저희 BBN 방송의 주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2년 10월 2일 오후 5시에 첫 방송을 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사역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인 고백이 모든 은어 방송에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시 57분에 방송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했을까 못했을까 늘 그걸 저울질하면서 자기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실천을 해서 믿음을 채우려고 하고.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87번째 강의 믿음의 방향성을 전해주십니다.
1: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믿음의 방향성, 그러면은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또 이게 답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는 알지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늘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본성,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늘 다른 쪽, 이 세상, 늘 거기에 내 뜻을 두려고 하고 늘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펴서 이제 이걸 하라, 또 이건 하지 말아라, 여러 간 말이 나올 때에 과연 우리가 내 그 본성, 내 힘으로 성경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향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걸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성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은 행함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을 봐도 아, 이건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왜 하라겠습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거. 그렇게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래, 성경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웃을 몸처럼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이제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스스로 위안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그걸 좀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다른 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나에 대해서 늘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늘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그 믿음의 문제를 방향성에 안 둡니다. 방향성에 두지 않고 늘 행함의 시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지금의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실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따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했을까 못했을까 늘 그걸 저울질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실천을 해서 믿음을 채우려고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예수께 방향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 시간에 좀 같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문이고 하나는 멸망의 문이에요. 이 두 문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문 들어갈래?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문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겠죠. 비록 그 생명의 문, 좁은 문, 글로 들어가면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난 그 문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내 어떤 생각과 또 내 각오와 내 의지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인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생명으로 가는 문은요,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막혀 있어요. 그 문이 막혀 있지만 않으면은 좁고 협착해서 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단단히 각오하고 뭐 가면야 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혀 있어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에요. 막혀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 생명나무로 감춰놓고 그 길을 막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 또 넓은 문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가기가 어려운 길, 가기가 쉬운 길 이런 의미로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되는 길이다. 그것이 아니고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문이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얘기한 대로 창세기의 생명나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인간의 그 길을 허락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느냐. 결국 예수를 믿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뜻인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좁은 문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좁은 문은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의미란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내 힘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자기 인식, 자기 확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되어야 된다. 출발점이 나지만은 난 할 수 있어. 이런 각오로 출발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런 자기 부인으로 출발되어지는 거. 이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난 예수를 향해 살아가 나아가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출발점이 나의 부인으로부터 출발되느냐 이걸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부인으로 출발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이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교회의 믿음이 잘못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방향보다 행함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래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길, 문, 또 방향성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뭔가 행한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됐거든요.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냥 어려움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이러한 말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 생각 휩상이라는 얘기죠. 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난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갈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왜 크고 넓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봤습니까? 어디? 눈으로 본 적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넓고 넓다 그래요. 그 길이. 얼마나 넓어서 넓다 그럽니까? 그 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워 이러한 뜻이라기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편하고 쉬운 거 환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또다시 사람들은 뭐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은 나는 편하고 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죠. 가령 집에서 교회 가는 걸 반대한 사람들은요. 내 자기 믿음의 길을 편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난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딱 맞는 거죠. 믿음이 내 입맛에 딱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말은 기본이고 신자라면 봉사도 해야 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갈등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부딪히는 것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넓은 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편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이 딱 맞는 믿음. 내 욕심에 딱 맞아떨어지는 믿음.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 원하는 거 얻을 수 희망이 있는 그 믿음. 아무 걸림돌이 없는 거 탄탄대로. 그걸 옛날에 신장로라 그래. 신장로. 뭐 들어봤긴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넓은 꼭 쫙 뻗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좁은 길은 뭐겠습니까? 좁은 길은 부딪히는 겁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욕망에. 부딪히면 갈등으로 오고 고민으로 다가오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 협착에 찾는 이가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믿음은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걸림돌이 없는 문으로. 당연히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정말 바르게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 출발점. 그게 오전 얘기한 대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과해버리면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 다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존재 이걸 빼버리면은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고 목사가 말한 대로 이거다고 저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만사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 그래버리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내 열심도 내 봉사도 헌신도 아 이걸로 안 되는 것이구나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행함의 가치가 몽땅 하락되니까 쓸모없는 거 전락돼버리니까 안 받는 거죠. 그래 안 갑니다 그 길로. 그러니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사람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건 위험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험한 믿음이다. 늘 내게 갈등은 다가올 수밖에 없고 걸림돌이 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것. 예, 우리 본성과 부딪히니까 그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향해 나가면 돼 막연하게 그리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예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붙잡아서 내 멱살을 잡고 끌어가지 않으면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걸 아는 그것이 믿음의 방향의 시작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것이.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토대로 했을 때에 나에게 되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난 안 되는데 뭔가 나타나는 게 있을 때에 난 안 되는데 예수님 내 구주 믿어질 때에 그럴 때에 아, 이 믿음도 내 의지와 내 각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고 간섭이고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은혜다 그런 고백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이 교인들의 믿음을 너무 자기 열심과 자기 각오, 자기 의지 막 이렇게 섞어 놓는 바람에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네 공로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내가 행한 것을 비교를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누가 높고 낮은가 늘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왜? 내 생각은 맞으니까. 그걸 맞다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종교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 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르니까 불편해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그들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올 수도 없었죠. 애굽 붙들고 있으니까. 애굽에 나와서도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그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권능으로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 바닷길이 열려서 그 길을 통과한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아 구원받는구나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로 통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인간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닷길을 딱 갈라가지고 통과하게 합니까? 도무지 상상치도 못한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결국 그게 뭔가 하면 너희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너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못하죠. 이 인간이 상상했던 것은 착하면 착한 대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대로 복을 주고 구원시키고 전국 보내고 그게 인간이 상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저주받은 자리에 십자가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 너희 행을 상관없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세상은 상상치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구원 방식이 있는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조차도 뭐냐면은 구원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힘이 너에게 없다는 거죠. 죽음 저주에서 빠져날 힘이 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지? 막 놀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게 되는 거.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그건 너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너희 생각대로 안 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직 다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다 죽었다. 근데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다 죽었다.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 쫓아오죠. 거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죽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 생각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만 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구원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봐라. 지금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신앙이냐.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복도 맞지 못하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도 복도 우리 생각도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 아래 있게 하시는 방식은 이미 하나님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은 너는 실패한 자고 무능한 자이다. 이걸 알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은 구원은 내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으로 굳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장로교 칼빈주의는 구원을 하나님 전적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놓고 그 믿음의 증거를 행함에서 찾는 것이죠.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증거된다. 행함으로 증거된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행함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은 자기에게로 향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 나에게로. 그걸 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기 때문이고 내 열심과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리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야 할 싸움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싸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해야 한다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는 걸 불안해하죠. 뭐라도 난 했습니다. 내일 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싸움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11절. 그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냥 들으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심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큰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싸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전혀 어떤 난 싸운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마귀와 싸움이 있는 걸 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 싸움 필요한 게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뭔가 보십시다. 뒤에 6장 14절 보시면 에베소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겠는데 어떻게 띠실래요? 자, 의의 호신을 붙이라겠습니다. 어떻게 붙이실랍니까?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지금 완전 무장 모습인데 이 완전 무장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갖춰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심갑주 의미가 뭐냐면은 아, 내 손으로 된 것이 없구나 이걸 아는 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손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실패자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은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십일조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신자는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난 이걸 한다 안 한다. 제발 거기에 매이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난 했어 안 했어 거기에 매이지를 마세요. 매이지를 마시고 내 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진리가 여러분께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건 여러분을 부인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내는 것을 그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난 무능한 자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때에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도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같은 얘기 했죠. 근데 이것 자체가 내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실패자임을 이것을 놓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계속 저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늘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잘되고 뭐 은혜고 사랑이지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아시고 전신갑 등장하는 다시 보십시다. 자, 전신갑주에 진리 나오고 의가 나오고 평안의 복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구원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손 가져다가 나를 무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든 의든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시자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 얘기는 아 내 손 대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 입고 산다 그 말입니다. 뭐 전신을 입었다 하니까 막 뭐 믿음을 열심히 막 나오고 뭔가 부지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뜨거움도 없고 그냥 뭐 뜨뜸 미진한 것 같고 그런 내가 전신을 입었나?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손 가지고 안 되구나 내 힘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그 고백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신갑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한 것이죠. 왜? 마귀는 나를 보게 하니까. 나를 보게 하면서 아 나도 이걸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왜 못한다고 하지?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은 예수께로 향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출발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패자다. 내 힘으로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출발하라 그 말입니다. 내 공로 다 가지지 마시고 나의 실패를 알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그게 감사함 다가와요. 아 그럼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게 아니고 감사함이에요. 은으로 다가와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자됨의 자리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믿음의 의미를 행함에 두느냐 방향성에 두느냐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를 행함에 두게 되면은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 늘 그걸로 판단해버려요. 모든 걸 방향성에 두게 되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쫓지 말아야 될 거. 이 땅의 사고방식, 그게 뭘까? 이 초점을 둡니다. 아, 그게 나에게 의를 두는 것이구나. 그걸 분명히 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갔죠. 고린도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바람 피우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현재 썼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런데 뒤에 10절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야 할 것이니라. 또 10절은 뭡니까? 내가 사귀지 말라 했던 것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귀지 말라 그래놓고 뒤에서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또 11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무슨 바울 노망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귀지 말라 해놓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해놓고 또 뒤에서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사귀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말이겠어요? 사귀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둘 다 양대를 거치랍니까? 이 내용들을요, 행함의 의미를 또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행함에 두면은, 행함에 두면은 사귀지 말아야겠어. 안 사귀어야지. 뒤에 가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란 게 아니야. 어? 그럼 사귀어도 되나? 또 뒤에 가니까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 나 어떡하라고. 행함에 두니까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면 그 의미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행함의 시각에 보면은 음행하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않는 것, 사귀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게 돼요. 친구로 지내다가도 바람 피우면 절교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넌 음행했고 난 음행 안 했어 구분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귀지 말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귀지 말란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음행했고 난 안 했어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도 돼 안 돼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행함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누가 음행했냐? 사귀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와요. 난 음행 안 했고 너 음행했잖아.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넌 음행했고 난 음행 안 했어. 그렇게 구분할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럼 그 말은 행함에 초점을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1절에서는요. 음행하는 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탐욕을 부린 사람이 나오고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한 이것까지 다 막 끄집어 얘기합니다. 자, 다른 건 다 제외하고서라도 탐욕을 부린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탐욕을 부린다. 아무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음행하는 것도 결국 탐욕이죠. 탐욕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탐욕을 안 부릴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음행과 함께 언급이 돼요. 똑같다는 겁니다. 탐욕 부리는 거나 음행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나나 동일하다.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똑같아. 그거예요. 똑같다. 결국 믿음의 방향은 음행한 자가 있으면 음행했잖아 판단하면서 나는 음행하지 아니한 의로운 자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도 너와 동일하다. 이 생각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방향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 뜻이죠.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랬고 난 이랬어.
그게 우리가 조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탐욕을 부리는, 음행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쫓진 말해야 할 사고방식, 행함을 가지고 사람 판단합니다. 넌 했잖아, 안 했다. 그런 거. 이걸 쫓지를 말하는 거죠. 자꾸 난 했고, 난 안 했고, 넌 했어.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난 의로웠으니까. 안 한 자로.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뭘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모두가 동일한데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은 얘기한 대로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나누고 저울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나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내 믿음은 이렇다. 내 믿음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데에 마음을 돋버립니다. 그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죠. 좀 불쾌해지죠. 그러면서 에이, 안 할란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방향성을 예수께 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이게 믿음이다. 이걸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방향성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나, 말씀을 행하는 나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거부터 잘못된 말이니까. 단지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를 않게 돼요. 방향성이 바를 때 난 이만큼 성실해, 난 이만큼 믿음에 열심히 있어, 믿음이 좋아,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늘 죽기로 향하고 여러분은 늘 부인되어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4번째 시간.

0: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괴이한 소문이 평양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소문이었다.
1: 교회당에 모이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고 울고 하는 모습 때문에 악성 루머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에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 중에는 사람을 죽였다라든지 아내를 두고서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고 있다 하는 그리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백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안 좋은 소문이 되었던 거죠. 원래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보다는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죄인들만 나가는 것이란 말만 돌게 되었죠.
0: 과연 그런 소문들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그런 소문은 누가 냈던 것일까?
2: 장로님, 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응? 우리들이 다 나쁜 놈이고 죽을 죄인이라니요.
3: 자, 진정하시라요. 너무 그렇게 열을 내시지 말라고요. 예?
2: 아, 그런 말을 듣고서리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합니다.
4: 뭐 사실 그래도 않습니까?
2: 예? 아이, 뭐 이가 어케요?
4: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더러운 죄들이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고 지금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이지요. 사실 살인을 한 사람도 있고 접시를 둔 사람도 공물 횡령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2: 장로님. 그건 우리가 죄를 깨달은 거이고.
5: 자. 그만들 두시라요. 원래 교회란 곳이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소문이 뭐 제대로 난 것이구만 기래요.
2: 아니 길선주 장로님, 이거 이러다가 교회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3: 아, 교회 문이 그리 쉽게 닫히겠습니까? 기가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내래 문이 안 닫히게 단단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예?
5: 내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2: 아니 장로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5: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라요.
2: 아니, 장로님은 이런 중애한테 어딜 가시는 겁니까?
4: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 이거 참 일이구만 기래. 일이야.
6: 아니, 뭐라고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5: 그렇다는군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뭔가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조종하는 무리라고요?
5: 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그래요? 무슨 이유로?
5: 외놈들이 교회를 이렇게 가만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6: 아니, 그렇다면 이 소문의 근원도 일본이라고 보십니까?
5: 저들은 뭔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게는 안 할 겁니다.
7: 그래, 어떻게 됐나? 시키는 대로 했나?
8: 예,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째 좀 찜찜해서.
7: 뭐가 말인가?
8: 아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약점을 소문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7: 이런 바보같이! 우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다! 놈들이 지은 죄들을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또 교회당을 간다고 그 죄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인가?
8: 그래도 어차피 다 지난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들춰내 소문을 낸다는 것은 우리 대일본 제국 사람으로 좀 째째하다고.
7: 째째? 이봐, 분명히 듣더라. 째째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째째한 것이다. 알겠나?

0: 외놈들이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 소문으로 만들어 저작거리에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1: 하, 대체 무슨 이유에서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0: 제 생각인데 자존감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자존감을 죽여요?
0: 우리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문화, 신지식을 받아들인 일본에 굴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게 돼요.
1: 아니 그럼 식민지 정책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침체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해서 삶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한 단계 상승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몰락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세는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힘들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큰 차원의 축복의 창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보게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한국어 방송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2: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목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합니다.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임시의 손자 이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이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이후를 보고 가로되 이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스라엘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사이 그 이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청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브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지니 저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실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4: 제10장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국내 대신과 부인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물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 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중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휘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와 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오늘 1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총 주제를 꼽으라면 제사장의 어떤 그 직무 있잖아요. 이것을 확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민수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제도적인 권위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그 250명의 족장들 그리고 고라 뭐 이런 그 어떤 그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17장 그리고 그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당히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는 그의 반역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대적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하였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린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모세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모세 자신 역시도 눈앞에서 벌어진 심판의 상황을 보고 잠옷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또 뭐 이렇게 좋아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모세도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뒤이어진 그 전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민간에 전염병이 돌고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중보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중보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이런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이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아론이다 라고 한 거기에 많은 지팡이들이 있었지만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 지팡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확증해 보이시는가 또 그것을 확증해 보이실 필요가 하나님께는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18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론과 레위인의 지위에 그러니까 책임 이런 것이 어떻게 확정되는가 보죠.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라가 레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레위인에게 묻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엄청난 수의 세상 사람들이 뭐랄까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리에서 빙빙 돌며 우리 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척하며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를 판단하며 교회를 멸시하며 배교의 말을 서슴치 않고 뿜어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게 좀 외람된 표현인데요. 기독교를 근자 인터넷에서 보면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뭐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배교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뭐 특별히 교회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비록 교회 안에 뭐 죄가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될 것인가, 이후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인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은 거거든요. 아론으로서는 남자보다 자기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레위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완벽히 꿰고 있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택을 받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란 것은 스스로 드러내고 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겸손히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매우 각별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그 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그들은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번제단에 대한 직무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각종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제사장들은 제사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요제는 제사장이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요제는 번제처럼 드러나지 않았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아주 귀한 표현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뭐냐면 소금은 매일 먹는 음식에 꼭 들어가야 할 재료 아니겠어요? 이 소금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만 하는 언약에 쓰였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론과 모든 레위인들은 땅에서는 아무런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농장도 경작해야 할 포도원도 보호해야 할 감람나무 농원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현대인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까요? 참 우리 미기 성경학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귀하게 말씀에 경청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들어주신 것 감사한데 어떤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또 미기 목사님의 그 귀한 뜻들을 제가 이렇게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 전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겐 또 있거든요. 어떤 때는 좀 많은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도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그 담임 목사님, 이 목회자를 좀 존경해야 좀 된다. 저는 이렇게 늘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돌봐드려야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영적인 일에 뭐랄까요? 전임하는 분은 뭐 다른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로지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경우란 말이죠.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한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뵈면 저도 느끼는 건데요, 목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도 생각하다 보면 그리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현대교회의 목회나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절한 은혜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교회들이 평안히 움직여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6편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산업으로 여호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놀라운 일은 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였다고요? 이것은 레위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과연 설교자들과 선교사님들, 교회 직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민수기 18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은 것의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항상 선교를 위해 제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편이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헌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뭐 여러분 교회마다 다 헌금하는 그 태도와 방법들이 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18장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장이라고 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단히 흥미로운 제사에 대해서 이 19장에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인데 매우 특별한 제사입니다. 1절과 2절, 19장 1절과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것은 처음으로 동물의 암컷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까지를 보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일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일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호와를 불사른 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지인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한 것이 옳은 겁니까? 17절로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해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릴 것이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것은 평범한 의식이 아니며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는 동안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성막을 메고 옮기는 도중이라 중간에 멈춰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상에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법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이 재를 섞어서 이것을 죄를 지은 사람 몸에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한 죄를 다루시는 법이 이러했던 겁니다. 이상한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일 행동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만일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베드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계십니다. 대야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우슬초란 믿음을 상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죽으시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을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더 승리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되고 이 붉은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이유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9장을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와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본문인데 일단 읽는 것은 8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제사 음식 가지고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 먹자니 조금 찜찜하고 또 안 먹자니 믿지 않는 가족들 눈에 별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해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제사에 쓰여졌던 고기,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것을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음식을 과연 사 먹어도 되느냐, 사 먹으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그런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대답은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여기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6절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여기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들은 참신입니까, 아닙니까? 참신은 아니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먹어도 되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제사 음식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어도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 어떤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무엇으로 알고 먹었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진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의 제물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었다면 그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적어도 이걸 진짜 어떤 의미 있는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 양심을 속였으니까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졌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진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을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든지 저 사람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저 우상의 제물인데 그러면서 시험에 걸릴 수 있고 또 아유 저 사람도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냥 자기 양심은 조금 깨름직하지만 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론 그거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 그런데 그거 너희가 먹었다가는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너 따라 하다가 그 사람 양심을 더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뜻이죠. 10절 11절 12절 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형제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거나 형제로 하여금 또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한 결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먹는 그 고기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음식 먹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과 고기는 물론 제사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 자유를 잘못 사용 내가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형제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음식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위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우상의 제물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위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네, 덕부터 생각하라 했죠. 덕부터.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죠. 여전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해 줍니다. 10장 25절부터 28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려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제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음식인지 아니면 제사 드리고 이 흘러나온 그 음식인지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은 제물입니다. 제사로 드려졌던 그 음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내가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따라하다가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았으면 먹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골 식당에 가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것을 주인이 막 서비스로 많이 내줍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거 혹시 제사 드린 음식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아 이거는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리고 난 그 음식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식당에 또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막 먹는 것을 본다면 누군가가 또 그걸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알게 되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실족시킬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양심을 더럽게 할 수 있다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음식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29절 하반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제가 한 그 질문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중간부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 말을 이제 사도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9절 하반절과 3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9절 30절 말씀은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누군가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자,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이게 또 참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 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정말 덕을 쏘는 행동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제사를

또 이게 덕이 되는 것인가? 다른 믿지 않 다른 우리 주 안의 형제들이 내가 이 시민생활하는 것을 알 때 이게 과연 덕이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내 취미생활이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거의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우리 믿는 형제들 간에 당구가 늘 그 심각한 그 주제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당구장에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가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당구장 분위기를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당구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늘 거기 담배 많이 피우고 또 야한 여자 그림들도 많이 그려져 있고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노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과연 당구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그죠? 건전한 운동인데 그런데 이 과연 이게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그런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악 장르, 예를 들어서 흘러간 노래, 어떤 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 흘러간 노래 옛날 유행 같은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그럴 때도 잘 모르겠으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 음악 즐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가 이런 음악 즐기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혹 시험 들지는 않겠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음악 생활, 음악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지 방해가 되겠는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칙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 그냥 제사 음식 안 먹고 살란다. 이런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럴 경우에는 그 확신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 버리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음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복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확신 굽히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될까 안 될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거는 또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제사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제사 음식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사 음식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멀리해야 할 것 네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의 제물.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들이 이방인

0: 여러분들은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유대인들이 상처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먹는 거 보고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 음식 먹으면 실족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8장 13절 말씀이에요. 8장 13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답을 얻으셨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제주식당에 밥 먹으러 가니까 우리 제주식당 김문자 사장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에서 재혼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없는데요. 알아서 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재혼하지 말라 그러셨나요? 그랬어요. 제가 제사 음식 먹어라 먹지 말라 단정적으로 오늘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여간에. 그러나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는 인터넷을 통한 1대1 대화를 말하는 채팅을 해보신 분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도구들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또 비밀성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www.bbnchat.org 즉 bbnchat.org가 되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헌신된 신실한 상담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큰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BBN 챗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별들의 움직이는 길을 알면서도 자기 영혼의 살길을 등한시하는 교만한 지식인보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농부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농부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른, 그게 바로 다른 누룩이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멋있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야 예수 잘 믿은 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었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누룩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반드시 나 중심에 천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자기 반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든지 사두개인들이든지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말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 현세적인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율법주의이며 현세적인 욕망들이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이 말하는 이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달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를요? 하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땅의 나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되면 자기들 한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사도계와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에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시면 메시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탄의 일, 이 꼴이 뭐가 돼요? 사람의 일.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어떤 나라를 원해요?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것도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중심의 나라를 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것이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저 개돼지들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못 지키는 세리지인 창기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자로 본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파당이 한 다섯 개 돼요. 그 파당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고 사도의 교훈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단들은 이단들대로, 자기가 정통이라는 정통이라는 대로, 보험자는 보험자는 자들대로 전부 다 자기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 다 보고 말해요. 오늘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그게 사도계인들의 누룩이고 그게 장로계의 누룩이고 그게 성결계의 누룩이고 그게 감독의 누룩이고 그게 이단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성당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한 누룩은 아주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약한 모습으로 누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누룩이 들어온 자는 반드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땅에서 하늘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관점조차도, 그 방향성조차도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천국이 여러분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말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다면 방향이 바뀌게 된다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이 땅에 사는 한, 이 낮은 몸, 이 육의 몸,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해요. 그러나 적어도 방향성만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온 그리스도 영께서 방향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땅에 발 뜨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방향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교훈, 그 방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요? 세상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가 사도행전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 이 땅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 앞에 딱 무릎 꿇게 만들어. 이 얘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누룩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멋있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야 예수 잘 믿은 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었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누룩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반드시 나 중심에 천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놈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무더운 날에 이 비좁은 자리에 이 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보다 후반에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압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서 그래요.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창문 하나 열어놨습니다. 지금 위에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차서 꽉 내려오고 있거든요. 위에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 나중에 내려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룩들이 어떻게 오는가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전에 우리 장로 경상도의 장로연합회 순회예배 때 이 말씀 제가 드렸죠.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피로, 즉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럼 그런 교회에 감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장로 목사를 세워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피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땀을 요구하더라니까요. 교회가. 그죠? 사람의 땀을 요구해요. 오늘 밥 하시는 분들 땀 되게 흘리더라. 어제도 보니까. 그런 땀을 요구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냐. 사람의 땀을 원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땀나는 옷을 못 입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땀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땀을 흘려야 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피땀을 흘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내 피땀 왜 흘렸어요? 왜 내 노력을 왜 동원했어요? 하나님 잘생겨서 내 멋있어서 지고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자기 중심의 세상 영광,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도기와 바리새인 누룩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럼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바울이 세상에 그 율법의 의로 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게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다. 바리새인 누룩에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하고 자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왜 장로 감독으로 세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피가 흐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피가 정말 제대로 흘러요? 예수님 피가 흘러요? 예수님 피 제대로 수혈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백혈병 걸리는 환자 같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골수를 이식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피가 안 흐른다면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온갖 인간들의 방법들이 난무하지만 그래야 교회 잘 되는 줄 아는 것이 무슨 누룩이 들어와서요? 바리새인과 사도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는 예수 피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흐르면 완벽하다니까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요. 목사 없어도 돼요. 장로 없어도 돼요. 찬양대 없어도 돼요. 정말로 두세 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모여진 자라면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교회 하려고 해요? 무슨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교회 잘대기가 바리새인과 누룩들의 바리새인과 사도들의 누룩들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은 정말 예수의 피만 증거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리가 어디서 들어와요? 바깥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석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상한 교훈들이 교회 바깥에서 와요. 신천지 막 교회 안에 파고들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예수 잘 믿는 가장 개혁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누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희한해요. 교회도 보세요. 끊임없이 다른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똑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나와요. 희한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1초에 200만 비트가 들어오면 134비트밖에 출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그릇망이 다 있어요. 자기 안에 매미체가 안에 다 들어있어서 자기 필요한 것만 주워서 담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하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주워서 담아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이러거든요. 은혜 받은 내용을 물어보면요. 십자가 정반대요. 지 편한 것만 챙겼어요. 야,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더라. 막 십자 안 해도 된다. 요것만 챙겨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누룩이 들어오기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보세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일어날 내가 안다. 외부에서만 누룩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다른 누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 뭘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과 주님은 곧 은혜의 말씀이다. 말씀에게 부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룩 섞이지 않는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룩에 채색되지 않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피 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제대로 썼느냐 아니냐,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조사해란 말이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니까 서신서 전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의 복음에 누룩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들이에요. 서신서들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회들마다 바울들이 또는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자꾸만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이 들어와요. 이런 누룩은요. 잘 이렇게 발효시키면 좋은 이렇게 된장이나 발효시키면 되니까 누룩이 잘못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똑같은 누룩인데도 잘못되면요. 완전 썩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이 누룩이 들어오니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서 교회, 라오디아 교회 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룩이야. 그거 저 너 이세벨에게 붙들려서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고 서신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 다 이루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똑같이 믿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가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신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 서신들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누룩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도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하는 자를 이를 삼가라. 세상에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자들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고요? 개들이라고 그러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복음들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요. 그런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를 개들이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성령님에서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몸의 할례가 아니야. 성령으로 임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 자랑하기 위해서, 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잘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믿지 않아요. 육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좁은 길로 잘 갔기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신뢰 못해요. 이 몸이 있는 우리 육체를 신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항상 몸의 컨디션 따라 달라요. 몸의 컨디션 좋으면요. 어지간해도 봐줘요. 근데 몸이 괴롭잖아요. 짜증났잖아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벌컥 성질을 내요. 제가 어제 그런 성질 한번 냈거든요. 별것 아닌 이야기로 성질을 안 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평소에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왜 성질을 내느냐 이러더라고요. 저 열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냥 몸이 있는 한, 컨디션 따라 달라요. 그러면 뭘 신뢰를 못해요? 우리 육체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제 몸을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애하고 차 타오는데 아침에 오면 그 옛날에는 박영석 목사 설교 나오는데 요즘 저 세광교회 설교 그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요새 욕기를 주일 오전에 설교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 목사님 참 은혜 욕기 잘 보신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은 뻔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율법주의로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옳고 그름만 따진다 이거죠. 옳고 그름만 따진다. 근데 욥은 그걸 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뻔뻔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결국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4절,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반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이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 그 믿음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는 것, 영원한 생명을 입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왔다면 그게 다른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뭘 가지고 간다고요? 다른 교훈. 이게 뭐예요?

은혜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냥 바른 교훈을 받으면요, 변론, 언쟁, 교만 이런 것들이 예,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복음을 들었다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이러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바른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바른 교훈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자족을 하는 거예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바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된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안돼요. 이게 바른 교훈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땀을 바쳐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그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부활이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른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 많이 가지자고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라고요?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예, 뭐 또 선한 삶 사오라니까 또 율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이루내신다는 말씀이에요. 13절을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을 얼마나 무서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니라. 아멘. 그 보이지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부함은 물질적 부함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율법적 의를 행함으로 스스로 의를 가졌다는 그 행함, 그 부 동일합니다. 이런 부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들어오면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사귀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말고 들여놓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의 그 완성된 십자의 복음 아니면 다른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 곳만 더 보죠.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0: 그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왜 속히 떠나요? 은혜로 부른 예수님을 왜 속히 떠나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자랑이 빠지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을 속히 떠나는 이유는 내 자랑과 내 공로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을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데서는 사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는 이유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율법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걸 지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속 이렇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이상하게 이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거절하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몇 곳만 오늘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전체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보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로 다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다른 사업을 끌어들이든지 신비주의, 금욕주의, 어떤 번영신화 온갖 것을 다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를 흐리게 한다면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가 가면 갈수록 더욱 내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는 그리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께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기적과 표적과 능력 다 허락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만 가려진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안에 다른 교훈이, 다른 누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날마다 예수께서 십자로 다 이루신 그분만 밝히 보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거대한 비빈 방송국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상업적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송국 운영 경비는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눔의 경주가 시작되면은 이 기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동안 방송 사역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 다음 해에 사용될 BBN의 경제적 후원을 약속받으며 또한 성경적인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이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후원하시거나 또는 어느 때든지 제 방송국 홈페이지 보시면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작정하신 후원금으로 방송 선교사에게 일익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2: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1: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 5월 10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생각한다면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아사 왕은 유다 왕국 전체에 걸쳐서 다윗을 제외하고 선한 왕 세 사람을 꼽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아사 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치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 왕의 20년 정도 때부터 우상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약 52여 년 만에 남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에는 그가 어떻게 우상을 타파했는지 잘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은 15장 9절에서

0: 24절까지로 짧게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 세 장에 걸쳐서 아사왕의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우상을 타파한 그런 왕이었고요. 그 다음엔 역대하에 보면 아사왕의 10년 차, 그의 재위 10년 차 되던 해에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때 유다에는 58만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도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렇게 외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구스 사람을 치셔서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의 재위 15년 차에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자 그러한 내용으로 언약을 맺는데요. 그게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태후 자기의 할머니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할머니입니다. 마아가가 아세라 목생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불사르고 그 대왕 대비에 해당하는 그 태후를 그 자리에서 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인데 그때 대왕 대비 이런 자리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자리인데도 강력하게 그 아세라 목상을 세운 그 태후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왕은 거의 35년, 그의 재위 35년 차가 되도록 이러한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아주 태평한, 평안한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6년 차에 이르게 될 때에 저희가 읽은 열왕기에는 그 시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하에서는 그 시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36년 차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면서 외부에서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지역이고 그렇게 라마를 건축하면서 아사왕을 고립시키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그것을 부르짖지 않고 아람왕 벤하닷에게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주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벤하닷은 은금을 받고 나니까 그 아사왕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자기가 침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사가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진을 하게 되었겠죠. 예. 그 틈에 아사는 그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재료들을 거두어가지고 자기 나름의 진을 또 이제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에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을 이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이번에 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벤하닷에게 그렇게 의뢰하는 망령된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 하나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그 말씀이죠.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의 치세의 마지막 시간에 가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서 선지자 하나님은 그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했으면 됐는데 이 선지자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때의 백성들의 일부 백성들을 학대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39년 차 그가 41년을 다스렸는데 39년 차에 가서는 그가 발병이 나게 되었고요. 발병이 나게 됐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의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그것으로 인해 그냥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왕의 전체의 삶을 저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41년을 통치했는데 35년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의 5년, 마지막 6년이네요. 마지막의 6년 동안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곳에서 곁길로 벗어나게 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왕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뜻을 세웠으면은 끝까지 그거에 41년이 다하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는 거의 막판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족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개혁한 3대의 왕, 다윗을 빼고요. 3대의 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으로 그렇게 마감하게 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와 같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기로 우리 마음에 결심하였으면 우리 생이 다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 초지일관하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지일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간혹 이런 물건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 값나가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주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기에 그처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물건을 찾게 된다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가 그 주인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본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을 볼 때 하늘에서는 분명히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애타게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적인 말씀과 엄선된 찬양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천국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청취자들을 방송 듣기로 초청하기 위해서 ITL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방송 선교에 중요한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ITL 카드 신청하기 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진저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인생의 비극은 때로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 역시 비극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 무분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녀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게 되었답니다.
1: 술 드셨죠? 아가씨, 얼마나 드셨습니까?
2: 엄청 많이요.
1: 제가 아가씨 차를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아가씨는 지금 잘못된 차선으로 운전 중이었어요. 아가씨 차량 반대편에 선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할 뻔했다고.
2: 난 그 사람이 내 차선에서 뭘 하고 있나 궁금했다고요.
1: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가 사람을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마약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2: 평소에는 그러는데요, 오늘 밤엔 안 가져왔어요.
1: 일단은 음주 측정 테스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숨을 크게 뱉으세요.
2: 수치 얼마 나왔어요?
1: 법적 허용치의 두 배입니다. 유치장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0: 때가 되면 그녀는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올바른 인자에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밤은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진저라는 가명으로 부르게 될 이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사슬을 끊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증에 담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청취 지도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3: 그래서? 넌 누구한테 전화했어, 지니? 너희 아버지? 아니면 남편?
4: 리크한테 했어. 근데 그 남자 어찌나 화를 내든지. 하긴 보석금이 $150였거든. 차를 타고 집까지 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처럼 굴었구나. 내 말이. 자기는 매일 밤 취해는 주제.
3: 그럼 남편이 네가 클럽에 사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4: 근데 그 사람은 상관 안 해. 우리는 부모님께 드릴 집세를 낼 돈이 필요하니까.
3: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남성 전용 클럽에서 일했다는 걸 알면 아마 날 죽이실걸?
4: 나도 항상 무서웠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종일토록 술을 마신 남자들은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곤 하잖아. 그럴 때면 그들이 나한테 던지는 물건들을 그냥 맞아야만 한다고.
3: 그런데도 넌 그런 일 계속 할 거니?
4: 아니, 난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싶어. 그게 훨씬 나아.
0: 전 70년대 중반에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파티와 술, 흡연을 즐기셨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달라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음을 고백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은 화를 내지도 포악하지도 않은 새로운 아버지로 바뀌셨습니다. 전 그때 10살 무렵이었는데 부모님은 오빠와 저를 교회에 수시로 데리고 가셨고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제 생활은 그렇지 않았죠. 부모님은 제가 16살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저는 14살 때부터 비밀스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는 저를 자주 때려서 몸에 멍이 들곤 했습니다.
5: 너희 가게 사장님이 전화하셨는데 네 남자친구가 널 주차장에서 밀어서 넘어뜨렸다면서?
2: 아니요, 안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 애를 민 거예요.
5: 그럼 네 팔에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 큰 멍은?
2: 이건 레스토랑에서 미끄러지고 벽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너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
2: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5: 요즘 네 몸에 멍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혹시라도 그놈이 널 때린다는 소문을 듣고 싶진 않구나.
4: 그 앤 안 그래요, 아버지. 저희 그냥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전혀 심각한 거 아니에요. 20살 때 부모님은 작은 집을 한 채 구입하셨는데 전 그 집을 세를 얻어 사용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광란의 파티와 흡연에 빠져 있었죠. 그때 다니던 직장에서 릭을 만났는데 얼마 후 저는 릭과 동거를 시작했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릭은 술집에서 일하기 위해 낮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뒀고 저는 또 다른 남성 전용 클럽에서 일을 구했는데 그곳에서 친구인 에비와 소피를 만났죠. 그 중에서 소피는 친자매 같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6: 퇴근하면 같이 피트씨 집에 가자. 너희 남편 때문에 괜찮을까, 진짜?
4: 그 사람 내가 언제 집에 들어가든 상관 안 해. 그리고 새벽 3시면 그 사람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어.
6: 무슨 결혼이 그래? 그런데 왜 같이 살아?
4: 안 그래도 벌써 서로 이혼 얘기를 했어.
0: 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몇 년 동안 남편 몰래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주방 식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근처의 마을로 이사를 했고 다른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게리를 만났죠.
7: 진저, 예쁜 아가씨에게 딱 맞는 예쁜 이름이네요. 내 이름은 게리예요.
0: 어디서 오셨어요, 게리?
7: 켄터키요.
0: 오늘 밤새 당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는 제가 알아온 그 누구와도 달랐고 우리는 즉시 한눈에 반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째 앉아서 우리들의 가족과 서로 잘 어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7: 우리 가족은 정말 사랑이 넘쳤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갔어요.
4: 우리 부모님도 오빠와 나를 교회에 보내시긴 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성경 말씀에 따라 설교하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10살 때까지 항상 마리와 나와 술에 취해 계시곤 했는데 아버지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7: 집에선 언제 나왔어요?
4: 고등학교 졸업 후에요. 집에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7: 당신 아버님은 그 당시까지는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셨군요.
4: 네. 우리 할아버지는 차고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피아노를 연주하셨고 지금 삼촌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죠. 우린 그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7: 우리 둘 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걸 보면 중요한 구절인가 봐요.
4: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고 싶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땐 지옥에 가기 싫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난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멈춘 적이 없고요.
7: 마약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4: 마약이 누구에게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7: 아니, 그래도 그건 불법인데요.
4: 과속도 불법이지만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게리,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 대 피워요.
7: 응? 아니, 난 못해요. 직장에서 약물 테스트를 해요. 게다가 난 주방위군이라 곧 2주간 훈련이 시작되고요.
0: 그는 훈련을 마친 후 저와 동거하기 위해 제 아파트로 옮겨왔죠. 그때 게리는 저와 함께 강력 마약을 처음 사용했고 그때부터 그의 도덕성은 마약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때 제 인생은 순탄했죠.
4: 오늘은 일하러 안 가?
7: 그만둘 거야. 나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물을 너무 많이 빠졌대.
4: 우린 돈 필요 없어, 게리. 그렇게 해.
7: 나도 그러려고 생각 중이야. 마약을 좀 더 많이 팔면 되겠지.
4: 나도 클럽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싶어.
7: 언제든지 당신 원할 때 그만둬.
4: 고마워, 게리.
0: 여보세요?
8: 안녕, 진저. 너 클럽 그만뒀다는 소식 들었어.
4: 정말로 그만뒀어.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소피.
8: 네가 보고 싶을 거야. 소식 들었니?
6: 무슨 소식?
8: 미시의 시신이 발견됐대. 살해당했댄다.
6: 안 돼. 그런 끔찍한 일에. 소피, 너도 당장 글 그만둬야 돼. 위험할 수 있어.
8: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 지니.
0: 제가 클럽을 그만뒀을 때 게리가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돈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전 평범한 직장을 구했고 삶은 순탄해 보였죠. 그러던 2001년 11월 하순 출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8: 진저, 너 소피 소식 들었니?
0: 아니, 무슨 일인데?
8: 그의 예전 남자친구가 그 일을 총으로 쐈대. 그리고 자기도 권총 자살을 했대.
6: 뭐? 사실 일이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바로 지난 토요일 밤에도 그 애랑 통화했었다고.
8: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둘 다 죽었어.
6: 안 돼. 안 돼. 안 돼!
0: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후 이틀 동안 블라인드도 올리지 않은 채 아파트 안에서 꼼짝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힘겹게 구하던 중 하나님이 생각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2절. 하, 맞아. 정말 그래.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하, 이 말씀은 나에 관한 거야. 바티의 삶은 끝났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어 제 안의 욕심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세상에서 저를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 후 얼마 안 되어 저는 소피의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9: 우리 애가 늘 아가씨 얘기를 했었는데
0: 저흰 친자매 같았어요. 그 애가 제 삶에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갔어요.
9: 우리 애가 그 클럽에서 댄서로 일했던 거 알아요. 우리가 그 아이 차에서 옷가지와 물품들을 발견했거든요.
0: 소피는 어머님이 아시는 것을 원치 않았었거든요.
9: 진저, 우리 소피가 어렸을 때 그 애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난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기도했기를 바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애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0: 저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요즘 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찾아볼 예정이에요. 소피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도가 되네요.
9: 진저, 아가씨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시는 기도를 하고 그분이 아가씨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야 해요. 그분은 아가씨에게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10: 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 진저. 하지만 우린 둘 다 어렸을 때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잖아. 기억나?
0: 난 그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게리.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난 단 한 번도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기쁘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 난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10: 진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셔.
0: 소피와 내가 전에 단 한 번도
11: 예수님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괴로워.
10: 진이, 이 일로 너무 힘겨워하지 마.
11: 게리, 우리 뭔가 다른 일을 해야만 돼.
10: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평범한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더러운 사업에서도 손을 떼야 하고.
11: 그래. 돈은 잘 벌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게리는 평범한 직장을 얻었지만 소피가 살해된 후 2주 반 만에 다시 마약 거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게리는 돌아오지 않고 경찰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1: 옆으로 물러서세요. 저희는 이곳에 대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게리는 어디 있어요?
1: 지금 구금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머지 마약들을 수거하러 왔습니다.
11: 그들은 600개의 엑스터시 알약과 코카인 일부, 그리고 엄청난 양의 마리화나를 찾아냈습니다. 게리는 10년 징역을 선고받았죠. 어떻게 지내, 게리?
10: 난 잘 지내. 하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11: 게리, 나 요즘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10: 나도 그분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듣고 있어. 난 예수님께 삶을 헌신해드렸어, 진저. 이제부터는 그 무엇에든 상관없이 그분을 따를 거야.
11: 정말 잘했어, 게리.
10: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와 결혼해주겠어? 나를 기다려주겠어?
11: 물론이지. 당신과 결혼할 거고 당신을 기다릴 거야. 사랑해, 게리.
10: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우리 둘 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함께 가자.
11: 우린 어떻게 그토록 눈멀어서 지냈을까?
10: 진저, 마귀는 실제로 있고 그는 속이는 자야. 마귀가 우리 앞에 유혹을 던져놓았을 때 우리에겐 그 유혹을 뿌리칠 힘이 전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항상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11: 하나님, 그동안 살아온 제 모든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그동안 함부로 살아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삶을 수치스럽게 만든 걸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제 기쁨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부디 저를 바꿔주시고 저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화, 그분이 제 삶 가운데 주신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리의 형량도 조정이 되어 그는 1년 후에 출소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켄터키로 이주해 우리의 옛 삶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떠났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아주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5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성장해 갔습니다.
10: 우리 아이들 교재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11: 많이 힘들긴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뭐. 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바꿔주신 게 정말 감사해. 우리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가르치는 거야, 여보. 날마다 기도와 성경 읽기가 우리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야. 애청자 여러분, 지옥엔 절대로 파티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불과 괴로움,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오직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께로 지금 곧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포유류의 눈에서 창조주가 있다면 만들었을 리 없는 오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오류란 포유류 눈의 망막이 내부에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이 광수용체에 닿기 전에 다른 조직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설계 오류일까요? 존 홉킨스 대학의 교수이자 창조론자인 조셉 칼킨스 박사는 포유동물의 경우 망막에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광수용체에 추가로 다른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약 7일 정도만 활동하고 사라지는 눈의 광수용체가 매우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을 쳐다본 뒤 잔상을 경험했다면 광수용체의 일부가 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광수용체의 대사율은 매우 빠르고 여분의 조직에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새로운 광수용체가 다시 생성됩니다. 게다가 광원과 망막 사이에 있는 조직들은 빛의 파장보다 작게 아주 빽빽히 들어차서 완전히 투명하게 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기에 눈의 설계가 부실하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 지식에 비춰보며 다시 한번 창조주의 증거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이나 이론이 아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습인데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숨가쁜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오른손에는 복음을 들고 왼손에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8개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우리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자기들의 묘비에 남긴 글들은 매우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유머스러운 말들도 있고 심각한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후세 사람들이여 그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그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남겨 있습니다. 화가 빈센트 고흐는 별을 따다가 떨어진 사람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아주 적절하고 가장 잘 표현된 선교사님의 묘비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수주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허니스트 에밍웨이는 이런 문구를 썼는데 우리 예수님과 대조적입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죽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묘비명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극작가이자 소설가이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농담으로 적어두진 않았겠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미루기를 뒤로 미루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이 사람의 묘비명에 써있는 말처럼 이럴 줄 알았지,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기독교 신자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묘비명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묘비명이, 아니 묘비 자체가 없을 것인 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며, 불신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묘비명에는 무슨 글귀가 남겨 있을까 궁금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때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배의 대상이시고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만약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왜곡을 하거나 거짓말로 사실을 꾸며대는 사람은 헌법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매주 심각한 엄중한 자리에 자신의 보았던 일, 목격한 일을 나타내는 과장됨 없이 솔직하게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참소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일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들으실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었고 72시간 3일 밤낮을 보내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제목이고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죽지 아니하는 산 소망의 이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일 힘이 나고 즐겁고 아주 그냥 확신 가운데 설교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1년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저희들은 매 주일 아침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요 오늘은 메시지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증인들 네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구인지 말씀을 곰곰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과 지치고 힘들고 낙심과 혹시 또 불안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네 사람의 네 종류의 부활의 증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에 청년으로 표현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전에 일곱 마귀에게 고생하고 시달림을 받던 이 불쌍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우리에게 알려온 인격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긴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랍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천사가 가장 먼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이 천사들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읽어보시면 한 천사입니다. 그 나머지 두 권, 어떤 복음서이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 천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기록했을까요? 어떤 불신하는,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꼬투리 잡고 성경은 틀렸다, 믿을 수 없다, 왜 같은 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천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기록했느냐, 틀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신빙성이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창세기를 주시지 않았지만, 두 권의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은 네 권을 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구절은 요한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한 권이든 마태복음 한 권이든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만 있어도 충분히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한 권의 복음서를 주님이 주셨을지라도 한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네 권씩 주셨을까요? 왜 네 권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성경의 진수가 담겨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 복음이 기록된 장면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므로 풍성하게, 충분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천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기를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더 풍성하게,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구원받으라고 풍성한 복음의 자료를 주께서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실제 요지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에 증인으로 제시될 때는 한 명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반드시 어떤 중요한 사건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때 그 증인의 말들이 효험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증인이 한 명이 출석, 그 법정에 출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할 때 딱 손을 들고 쭉 증인으로 서약하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피고나 원고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한다면,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원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증언으로 세우고자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의롭고 정확하십니까? 근데 신약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아주 간결하게 짧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무슨 고발입니까? 목사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스캔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소문들에 휩싸입니까? 무슨 말 했대? 무슨 일을 저질렀대? 사실은 사실 무근한 일로 소문에 꼬리를 물고 때때로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증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주목을 천사에게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예를 든다고 이야기한다면 천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미 충분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문화, 관습, 고대 근동의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증인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조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발생했던 일이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때도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두 천사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두 천사가 등장하고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 계시느니라 플러스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도 천사들 증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로 이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 자체에 모순되지 않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성경에 기록한 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구약 성경에서 세 명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몇몇 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들을 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욥이라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욥, 욥이라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다 펴서 읽어 보시겠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여러분,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니, 4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BC 2000년에 욥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땅 위에 다시 설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제라고요?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중동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성경 중간에 있지만 사실 서열대로 본다면 창세기의 위치에 레위기 뭐 이쪽에 같이 서열이 돼야 됩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그럴 만큼 욥은 굉장히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이 오래전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설 것을 기록한 이 의미를 본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세워주신 구약 성경의 부활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경의 인물입니다. 자, 2000년 전, 1000년 전 이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6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스크린에는 11절이 있지만 제가 10절부터 읽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시편 16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편 10절을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은 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 의미는 10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으면 무덤에 묻힐 것이지만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할 것을 다윗이 확신하며 기록한 구절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믹담 그랬습니다. 믹담은 시편의 종류입니다. 자, 다윗이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다윗이 죽은 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모순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시 16편은 다윗이 살아 생전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에 썩지 아니하도록, 그의 썩음을 보지 않도록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 이 시편 16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문자적으로 장사를 지낸 바 되었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다윗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점점점 가까워지죠. 욥은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이제 52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대언자는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감람산 꼭대기에 설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1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사랑하는 아들 독삼아 눈을 뜨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은 어둠으로 하늘이 덮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대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자,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하신 동일한 몸으로 감람산 꼭대기에 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한 인물을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세 인물들을 증명하는 인물로 제 설교 노트에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의사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자, 우리 오늘 이 시대 지금 한국의 의료 대란으로 제가 오늘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상급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또 상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 진단을 누가 끊어줍니까? 의사분들이 끊습니다. 법조인들도 증명합니다.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사분들이 진단을 끊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 것이다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사도 이 누가도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기록한 14장 4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60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증언이 구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보충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의사가 기록한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누가가 복음에도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구절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올리벳 산에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다음 잘 구절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천사들입니다. 두 남자가 이르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예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말한 예수님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바로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부활하신 이 동일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분께서 동일하신 모습으로 다시 감람산 꼭대기로 오실 것을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구약의 세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욥과 다윗과 스가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저자였고 의사였던 이 누가가 다시 사도행

0: 사도행전 1장 8절, 9절,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된 이 메시지를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두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세 인물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의사였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던 누가는 스가랴와 동일하게 감람산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활의 주인공이신 당사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했는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관계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던 예수님을 지금 본문에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많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코웃음을 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누구 관대? 수십 년 지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책망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하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성령 침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우리 부활의 당사자요 부활의 증인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부활을 가리켜서 당신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에 대한 문제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유대인들은 심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이르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요나의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안 다녀보셨거나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심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시고자 하는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갇혀있다가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표적을 내가 보여주시겠다라고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했던 당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지만 내가 한 가지 표적은 보여주겠다. 그것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으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참조해 보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숙제로 그냥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 못 박히셨다가 6시간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시간이 사실 72시간이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가 아니라 언제가 되겠습니까? 수요일날 오후가 되겠죠. 이것은 사실 금요일날 돌아갔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 이단이요, 당신 틀려서 이건 논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참조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나의 뱃속에 3일 밤낮 계셨던 것처럼 요나의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72시간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되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3일 지나야 의사들이 발부하잖아요. 죽었어. 생물학적으로도 죽었고 법적으로도 죽었어. 그래서 사망신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충 적당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이단은 예수님 혼절했다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부활했다, 엉뚱한, 아니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사흘 동안에 무덤에 갇히셨고 장사 지내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세 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태어나시기도 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부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실을 신약시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고 또다시 어떻게 어디로 올 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의사인 신약성경의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의 자료가 필요합니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이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북돋기 위해서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분이 있기를 바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우리는 감사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e is risen Christ. He is risen Lord라고 합니다. 일어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증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증인들입니다. 왜 재미있는 증인들이냐면 돈 받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들 가운데 세 번째 증인들은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몇 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16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11절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피셨습니까?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 성경책에 칼라펜으로 줄쳐놨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한 구절 또 내려가 볼까요? 13절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의사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20년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이 사실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이 글귀를, 이 기록들을 읽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콧방귀 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네가 누구관데 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 감히 살아계신 그분께 예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신가? 그분이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회개하고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감사하시고 마음속에 소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꺼지지 않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리고 꺼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산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나아가 다시 오실 것을 불신하고 있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묘비에 적혀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셨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병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천사들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마리아가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병사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순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잊어먹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 까마득히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열어보시면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 제사장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죽고 나면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일했습니다. 인봉하고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가지 못하도록, 아니 예수님 자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았던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의 병정들을 붙여두고 3일 꼬박 72시간을 번갈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되어진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병사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시기에 지진이 일어났고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기록한 모습을 잘 보면 병사들이 무서워 죽었다,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기겁했다,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병정들은 알았어요. 과연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근데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병정들이 가서 산헤드린 공회의 수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믿었던 거죠. 아니, 믿었다기보다 기억하고 있던 거죠.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병정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어떻게 이 사건을 왜곡시킵니까? 큰 돈을 주고 병정들의 입을 막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냐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의 문을, 그 돌문을 옮기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실을 왜곡된 채로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병정들이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더라. 거짓말을 왜곡시켜서 부정을 부정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증거되는 또 다른 이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병정들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이 말은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증거되어지기를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병정들이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시켰다라는 말이 또한 동시에 퍼졌기 때문에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또다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철학자니까 논리적으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실지라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스가랴가 기록한 것처럼 정확한 장소로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활 당시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다수의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은요, 여섯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제가 오늘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로 천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세 증인.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인도 충분한데 500명에게 간헐적으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보여준 게 아니라 동시에 보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500명 안 앉았어요. 200명 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 본 증인들의 말은 참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실제의 부활 사건인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때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바울 사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조산되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복음의 원수, 교회의 원수였던 핍박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이하게 500명이 보았다. 동시에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부활을 의심해서 핍박했었고 그러나 이제 부활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명의 천사 그리고 구약시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과 동일한 장소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사도가 5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증거와 증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변증하면서 흥분하면서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부활을 한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며칠 남겨두시고 나사로의 사건을 일부러 나사로가 아팠을 때 위경한 상태에 처했을 때 살려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체하시고 죽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때가 됐다.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고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살려내심으로 4일이 지난 후에 냄새가 펄펄 났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장차 있을 당신의 부활을 열매로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3일 만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 네 종류의 증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여러분이 설교 주보를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증인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의 이 소식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귀로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기록된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섯 번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알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다섯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충세 목사님의 비전 라이프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지도 본 거 기억나요?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걸어서 얼마나 멀리 몇 달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배를 타고 저 빌립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곳에 전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빌립보 교인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와 감독과 집사님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 보내면서 인사말이 2절이죠. 우리 지난주 인사 같이 한번 했죠. 우리도 이런 인사하면 되잖아요. 친구들에게 또는 엄마 아빠에게도 이런 인사해도 돼요. 한번 인사해 볼래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너희에게는 옆에 친구에게도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도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쪽을 주모. 이쪽을 봐라. 주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 평강이라는 청년 이름도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로 전쟁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화목해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짜로 화목해지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그럼 우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서로 으르릉 그러면서 서로 전쟁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요. 남한과 북한은요. 다 죽어요. 무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무기를요. 북한에서 쏘고 남한에서 쏘고 하면요. 남한, 북한요. 뭐 인구가 거의 뭐 3분의 1이 넘게 죽는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럼 폭탄 하나 날아서 뻥 터지면 창원식 뻥. 다 죽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또 다른 나라에도 전쟁과 전쟁이 왜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않고 일어나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4: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원수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면요, 이웃과도 뭐가 돼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친구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은 약이 환란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상업 중에서 상업하지 마. 넌 저리 가. 하고 쫓아내버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 환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 여수에서 그 친구 두 명이 그 왔는데요. 여수에서 원래 집이 여수예요. 아빠 직장이 저 부산인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주말에 여수에 갔다가 아침 9시 예배드리고 또 여기 오후에는 또 2시에 우리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가자. 왜 부산으로 이사 왔을까요? 지금 아직 방도 안 가고 아버지 그 회사에서 주는 원룸 같은데 조그만한 데 식구 다 데리고 왔대요. 왜?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뭔지 알라고. 그러면요, 방 지금 원룸이에요? 아빠 있는데? 원룸에 지금 식구 4명이서 바글바글 살아야 돼요. 방 구할 때까지. 그러면 막 짜증날 거예요. 야, 좁은데 왜 너는 내 거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 우린 말로는 안녕이에요. 정말 안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게 여러 가지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쪽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아, 그 사람 참 감사하다. 우리 주일 학생들 보고 은호야 이쪽을 봐라. 은호를 내가 탁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이 은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니? 잘 모르겠지. 옆에 소윤이, 소윤이를 내가 소윤이 소윤이 깐난애기 때부터 내가 목사님 봤거든요. 진짜 요만하게 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윤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소윤이를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또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걱정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름이 다 적히는 주소록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소록인데 그거 보고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그러면 보면요, 어떤 분이 기도를 요청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걱정과 염려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정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들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지요. 생각할 때마다 아, 머리 아파. 아, 그 사람, 그 인간 생각하면 골치 아파. 이런 것보다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잘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바울을 때리고 뭐 욕하고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우리 세면 교인이 이렇게 안 많았어요. 때로는 10명 교인이 10명 20명 뭐 30명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늘 복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자기가 직접 일을 했어요. 아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안디옥에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전도하러 갔지만 거기서 자기가 처음에 막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여 빌립보의 교회도 생기고 뭐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이곳저곳 교회가 여러 곳에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연보를 보낸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일하는 그 시간에도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연보를 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했다고 그래요? 동참, 참여라는 말이 어려워요. 동참, 그것도 좀 어렵겠네. 참여라고 합시다. 복음에 함께 참여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 이 수고한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안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에 영광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정말 정말 성공하고 부자 됐구나 이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를 지고 따라갔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뒤를 따르는 사람도 머짐머지고 지고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나는 너가 믿는 예수 싫어. 여러분 실제로요 목사님이 경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그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이장호 목사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장로님 두 분이요 교인 12명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왜 이장호 목사 같은 사람 와서 공부하게 하느냐고. 그 목사님은 복음을 인정하고 또 제가 그 교회가 산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되었으면 우리를 매일 축복해주고 복받으라 해주고 그래야지 왜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으라 얘기하느냐고 싫다면서 대모회가 나가버렸대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든지 일어나. 그런 얘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왜 바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바울을 매를 때리고 쫓아내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 바울을 복음에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연보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요. 위로하러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연보 보내고 사람을 보내 위로하느냐. 여러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성공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고난 주는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이것은 이건요 보세요. 복음에 참여된 자, 이 복음을 내어 수고하는 자들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 안 됩니다. 복음이 싫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야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기쁨의 눈물이 있죠. 기쁨에도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들은 유대인 포로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한 소년이 자기 집을 나섰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풍선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내가 쓴 시를 경연대에 응모했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봉투 안에는 1등이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고 그건 모두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친구의 글 쓰는 재주, 그 재주를 확인하는 멋진 일을 해낸 것이죠. 사실 기뻐서 운다는 것은 좀 역설적입니다. 보통 눈물은 기쁨이 아니고 고통에 대한 반응이어서 기쁘면 보통 웃지 눈물을 흘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심리학자들은 깊은 사랑을 받는다거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낄 때처럼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의 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때 그 기쁨의 눈물은 우리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남자를 치유하고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세상으로 옮겨질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기쁨의 눈물이 우리 삶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우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차 누릴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우리들을 향해 순풍을 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듭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할 때에 풍랑을 불어주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풍이든지 역풍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바람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6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2: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2: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2: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 14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미국의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케인 웨스트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케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인기가 가장 높은 래퍼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의 부인이 킴 가르다시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가깝고 이방카하고도 친한 그런 친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케인 웨스트가 말하기를 흑인들이 겪었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중에 Slavery was a choice. 그들의 노예됨은 선택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망발 수준의 발언이죠. 더구나 본인도 흑인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것이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체인에 묶여서 끌려와서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목화바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동을 했고 가혹한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통 속에 지나온 40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1863년 1월 1일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흑인들에게 최초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인 1865년 미 의회에서 정식으로 수정 헌법 13조를 통과시킴으로 미국 내에서 노예 제도가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통과로 이와 같은 자유의 선포로 실제로 흑인들이 자유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사회 제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도를 보면은 그들이 다 동등한 입장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메이비 1960년대까지 어쩌면 이번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구조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흑인들 자체가 노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게 되면 분명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주인이 쫓아와서 다시 그들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끌고 가지 아니할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자들이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자유를 선포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들을 묶고 있는 죄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또 외적으로 법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죄인이 풀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유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는 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자유민족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정학적으로는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만은 그들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애굽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애굽 문화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애굽적인 사고방식에 그들이 심령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애굽에서 자유했지만 그의 심령은 애굽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폐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려고 해도 우리의 심령 곳곳에 죄라고 하는 복병이 심겨져 있어서 언제 이것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현재 저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조크 중에 교통순경 조크가 있죠. 조크도 종류가 많습니다. 미니스터스 조크, 목사들을 위한 조크도 있고 교회를 위한 조크도 있는데 이 캅스 조크라고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교통순경 한 분이 어떤 남자가 몰고 가는 차를 세웠습니다. 남자가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과속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펄쩍 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항상 60마일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옆에 듣고 있던 부인이 무슨 소리냐고 방금도 80마일로 달려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통순경이 티켓을 끊으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자동차 뒤를 보니까 테일라이트, 이 깜빡이 등이 깨어져 있네요. 이것도 티켓값입니다. 남자가 펄쩍 뜁니다. 아, 전 정말 몰랐다고. 뒤가 깨어져 있었냐고. 옆에서 부인이 또 거둡니다. 모르다니 무슨 말이냐고. 몇 줄째 끌고 다니면서도 왜 모르냐고. 이제는 교통순경이 티켓을 끊으면서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또 티켓을 끊으려고 합니다. 남자가 또 외칩니다. 무슨 말이냐고. 방금까지 시트벨트를 차고 있다가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풀었는데요. 또 와이프가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시트벨트를 한 적이 있냐고. 참다 못한 남자가 드디어 흥분해서 Shut up, woman. 제발 좀 조용해, 당신. 그때 이 교통순경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항상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꼭 술에 취했을 때만 저럽니다. 결국 음주운전 티켓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뒤에서 쭉 지켜보고 있던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니? 훔친 차는 끌고 나오지 말자고 하셨는데 갈수록 점점 깊은 죄악으로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며 회피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면 어떤 죄악도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속에도 아직도 우리를 틈틈이 공격하는 우리를 결박하기를 원하는 죄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예생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 현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이라고 하는 복병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탐심이나 허영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쾌락 때문에, 유혹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성풀이나 상처 때문에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반드시 꺼내야 되고, 이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된 새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거룩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시게 되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 동사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구절 말씀 보시면 알미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To know something,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 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게 되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To consider 혹은 count 혹은 appreciate,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후에 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은 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To present. 이 드리라는 이 말은 사실은 yield하라, submit하라, 포기하고 나를 내어드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게 되면 오늘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사슬을 벗어나려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사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라일이라는 분은 이것을 포지셔널 트루스,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진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함께라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지 여러분의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만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과거에 혼자 살 때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싱글로 있을 때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데이트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팔가에서 시간을 보내든 육가에서 시간을 보내든 온 타운을 휩쓸고 다니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싱글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일단 결혼하면 다른 것입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임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임자가 따로 있는데, 제 경우를 말합니다. 감히 어떻게 한눈을 팔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지극하게 철저하게 사랑하는데 그 감격 속에 살면서 어떻게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마음을 꽉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범했던 그 한 가지 죄가 주님을 찔렀고, 찌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과 나의 한몸된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즉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다시라는 이 표현이 우케티라고 하는 헬라 말이 굉장히 강한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never again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죽음이 다시 그를 공격할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가 손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손조차 댈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파워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나 어떠한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무슨 일을 당하든 당황하지 않게 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무렇게나 사람들 who cares, 누가 나를 케어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되든지 여러분을 케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불행을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 이와 같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됨을 알 때에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유혹이나 세상적인 공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린 그걸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사슬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많은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시오.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지만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어의 시제가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의 시제입니다. 이것은 포인트 액션, 일회적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탄스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단번에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다. 이것은 present tense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케이스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케이스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단순하게 여긴다, 카운트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누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NIC 우리 커멘터리를 쓴 존 모레이가 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appreciate, 이것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살아있음을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to God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in God, locative라 그래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고 존 켈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켈빈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in God we are living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엄청난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특권을 소개해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게 되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녀됨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멀시 시트를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directly, 직접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서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뵙고 만나고 교제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코어가 됐어. 하늘나라를 다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찬란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 영광된 곳, 그 아름다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사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잘 모르고 계세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다, 예수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특권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팀 켈러가 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팀 켈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에 엄청난 예금이 있는데 이것을 인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은행에 잔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필요할 때 그것을 캐싱아웃해서 사용해야지 여러분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은행에 잔고만 채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한국에 시골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늘 가난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셨어요. 겨울철이 되면 연탄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이 계셔서 도시에서 돈을 날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힘들게 춥게 어렵게 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답하기를, 글쎄 아들이 매달 뭘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별 쓸모없는 종이 쪽지를 보내주지 뭡니까? 목사님께서 그게 뭔지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가 보여주시는데 이 뚫어진 문에서 바람이 자꾸 들어와서 창호대 대신 붙였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전부 수표였어요. 몇 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아주 많은 액수의 체크를 매달 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창호지 종이로 사용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럴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인 것처럼 궁핍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지 않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려고 준비한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 메마른 가슴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요청만 하면 어떤 상처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형통함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더 소중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려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1차적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세상의 모든 자원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실제로 내가 억셉트하고 누릴 때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나의 몸과 혼과 영을,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서미션하는 것이죠.

0: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바디를 말합니다. physical body를 말합니다. 헬라말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생각이 몸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늙어지고 후피하고 죽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자체를,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초기 교회 시대 때의 최초의 이단이 육체를 악하게 보는 사상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자들인데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바디를 입고 오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것이 요한 1세에 기록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첫 케이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행하고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피지컬 바디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12절 하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사욕. 이 사욕이라는 단어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sinful desire,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 혹은 정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바디 자체는 사실은 도구예요.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는 인스트루먼트,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안에 어떤 디자이어가 우리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문맥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여기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과 같은 뜻입니다. Members of the body, 우리 몸의 지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예요. 옛날 번역에서는 병기라고 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우리의 이 몸은 우리 안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라는 도구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바디 안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것을 좀 더 극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성령의 템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전이 되지만 나의 육체 안에 내 자아가 자리 잡게 되면, 나의 플래시가, 나의 육신적 소욕이 자리 잡게 되면 내 몸 자체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21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육체의 소욕이 나는 열매들을 나열했어요.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번 살인과 파괴까지 이런 의미에서 나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 전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악을 향해 치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멸과 파괴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적인 유혹과 어둠의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바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 나의 육신적 소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만일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평화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의 전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생애가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의 부르심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미혹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애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절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정말 나의 마음속에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과 괴계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다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앞날은 더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와 같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에서 해방된 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스틸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복을 차버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인엽 강사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협력적으로. 그럼 뭐예요?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갑자기 갈아타려니까 북한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제 발전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기 안보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북한한테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경제 발전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안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돈 버는 거 직업 중요해요? 아니죠. 북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정권의 생존이죠. 예, 자위. 나라를 지키는 거. 서바이벌이요. 서바이벌 안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만약에 근데 서바이벌이 되면 이제 경제 발전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서바이벌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 핵으로 자기를 서바이벌 하든지 핵무기로. 왜냐면 핵이 있으면 미국도 섣불리 때릴 수 없으니까.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과 풀고 안전보장을 받아서 서바이벌 하든가. 근데 두 번째로 되면 그 다음에 경제개발도 가능하죠. 근데 핵을 가지고 서바이벌 하면 뭐예요? 경제개발? 못하죠. 예.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그 투자 계획이 뭐냐면, 안보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경제제재가 풀리고 비핵화와 경제제재가 풀리고 보상을 하고 투자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스틸 불안할 수 있죠. 핵을 포기했는데 미국이 마음이 바뀌었어.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북한을 싫어해. 그래도 뒤집는다 그러면 북한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예. 다시 핵 만들 수도 없고. 예. 어렵고. 근데 만약에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섰다. 맥도날드가 섰다. 코카콜라 공장이 섰다. 미국 역사상 자기 공장을 폭격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나치 젊은이에도 독일에도 그 폭격을 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투자한 공장은 폭격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 그 재산이니까. 그 북한에 만약에 정말 이런 경제협력이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보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전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막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하고 막 중국,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막 가스관 짓고 했는데 전쟁 원해요? 안 하죠. 이게 전쟁이 어려워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뭐 경제 공부한 분은 이제 세계화 이런 거에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골든 아치 시어리라는 그게 있어요. 골든 아치가 뭐냐면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 노란색 있잖아요. 그러면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의 상징이 뭘 상징하죠? OBCD를 상징하죠. 이 얘기를 하면 백인 애들은 웃는데 안 웃으시네요. 그 골든아치 상징이 뭐냐면 세계화를 상징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골든아치, 맥도날드의 골든아치가 있는 나라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자유무역, 투자, 세계화. 그럼 뭐예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그 나라 비즈니스맨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면서 무역해요? 안 하죠.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미국과 북한에도 이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진짜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정말 포기하는데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건 좀 넘어가도 되는데 북중회담을 한 다음에 트럼프가 좀 불만이 있죠. 이게 북중회담을 왜 했을까?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풀려고 하니까 북한은 뭐예요? 중국편. 남한은 미국 편. 근데 북한이 미국이랑 좀 풀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 외국에 많이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정말 외국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걸 트럼프를 먼저 만나면 중국으로서는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통적인 동맹국이니까. 그래서 급하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또 중국 형님을, 큰 형님을 이제 뒷배로 해서 좀 더 그 협상에 이익을 취해 볼 수 있죠. 트럼프를 좀 안 도와주면 우리 시진핑 형님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또 잔 볼튼이 그 리비아 모델을 언급을 했죠. 나중에 국무부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기를 볼튼이 그걸 언급한 것은 이 협상을 깨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죠? 어쨌든 볼튼이 그렇게 얘기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러면 북한이 자꾸 뭐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에 나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리비아의 결말을 맞을 수 있다. 리비아 결말이 뭐예요? 가다피가 뭐 반군 나서 막 다 그리고 나토랑 미국이 폭격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걸 들으면 북한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건 너무 그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상대방한테 거의 뭐 협박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성질이 있으니까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뭐 너희들은 온전할 것 같냐 막 이제 해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되고 한미 정상회담 때 약간 이제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풍계리 그거 시설을 핵실험장을 폭발했는데 그날 편지를 해가지고 이날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간이 막 오그라들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편지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김계관 북한에서 요걸 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한번 저쪽에서 야 이치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깨지게 생긴 거야. 근데 뭐야 북한은 이미 협상에 상당히 명운을 걸었어요. 김정은이 풍계리 뭐 폭파하겠다고 그랬지 막 그 뭐 병진호선 그만둔다 그랬지 핵실험 안 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누가 더 손해요? 트럼프는 그렇게 손해볼 게 없다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계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내심 이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뭐요? 또 협상의 주도권을 약간 미국이 가져갔죠.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참 특이한 상황인데 이 마저도 대통령 사인해서 한 것도 하나의 그 협상 수단으로 했다라는 게 참 재밌죠. The Art of the Deal. 그런 그 책도 쓰시고, 예.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26일 날, 갑자기 문 대통령이 북을 방문해서, 북의 통일각을 방문해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오신 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전화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건너갈까요? 간 거예요.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면, 남북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첫 번째 만남이니까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한번 내려왔잖아요. 다시 올라가기 쉬운 거예요.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북은 국제관계 동아시아의 종속 변수예요. Dependent variable 뭐예요? Independent variable 뭐였어요? 미국, 중국, 강한 나라들, 냉전, 예? 대테러 전쟁. 이거에 우리는 시키는 대로 막 상황 되는 대로 겨우겨우. 근데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우리 역사상 거의 최초로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차이는 아시죠? 그게 그 우리가 종속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는 저는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협상은 재개되고 만났죠. 예.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났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처음으로. 자,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뭐냐면, 바텀업 어프로치를 했다는 거. 바텀업 어프로치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탑다운 어프로치를 했다는 거.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텀업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어 랭킹 오피셜이 가서 협상하고, 문제 하나씩 풀고, 그래서 뭐예요? 정상회담은 뭐냐면, 화룡점정.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이제 정말 다 됐다 할 때, 디플로매티컬리 해서 만나서 짜잔 하고 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비핵화와 어떤 평화체제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꼭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너 붙여도 양보해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럼 뭐예요? 그 최종 단계, 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되기까지는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그 클린턴 때, 부시 때도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 94년에 그 제네바 협상이라는 게 있었고, 2000년도에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게 있었고, 그때 그 북한의 차수 조명록이라는 사람이 화이트하우스에 군복 입고 왔어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최근에 누가 왔죠? 화이트하우스에? 김영철이, 예, 북한의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왔다고요. 김정은의 오른팔이. 2000년에 그 얘기 있었어요. 2000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누구였어요? 올브라이트가 평양 가서 김정일과 막 토스트들도 하고 막 김정일이 우리 미사일 실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봅시다. 했어요. 그리고 올브라이트가 간 게 뭐냐면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 단계로 그걸 모색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요? 2000년 선거에 리카운트 하다가 부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죠. A, B, C. Anything but Clinton이라고. 트럼프가 오바마 싫어하는 거 비슷해요? 예. 반대로 해요. 예. 그러니까 제네바 협합이, 망가졌고, 예. 이제까지 모든 선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중간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정상회담 먼저 해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해야 할 단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하고 그럼 구체적인 걸 해보자. 이게 왜 가능했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성격. 외교 문법을 무시하는 그런 거. 그리고 중재적인 그런 것들. 이분이 정상회담을 언제 한다고 했냐면 정의용 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에 갔다가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브리핑을 해줬어요.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은이 초대를 하네요. 만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했다가 오케이. 만나겠다. 그냥.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났다. 근데 뭐냐면, 역시 만나면 뭐예요? 그 만나서 막 서로 막말 주고받았잖아요. 막 도타드, 막 이 들어보지도 못한다고 막 늑다리 막 하고 막 로켓맨, 릴 로켓맨 막 이런 얘기 하고. 근데 만나서도 그래요? 그러긴 어렵죠.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구나, 예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거죠. 상대방에서 인간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만났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협정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CBID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가 이제 하나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미군사협정을 하면 북한이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 중단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쓴다. 돈이 중요하죠. 예. 괌에서 폭격기가 날아와서 막 훈련하는 게 기름도 많이 들고 그런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남한에 몇천만이 살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남한 인구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는다. 갑자기 인권에 막 수호자가 됐어요. 남한 인권에. 예.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했다는 걸 떠나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없었냐면, 그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예요? 우리는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편이니까 너희를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침략 의사가 없다. 근데 괌에서 핵폭격기가 날아와서 북한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 이게 뭐냐면, 나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막 칼춤을 추는 거야, 내 옆에서 막. 막 칼이 막 쌩쌩 날아다녀요. 근데, 아니야, 나는 칼춤만 추는 거야. 너를 해야 할 생각이 없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이 총을 사왔어. 총을 사가지고 막, 총 막 확 돌리고 막 내 옆에서. 됐다, 막 넣었다, 막 총 막 총알 재우고 막 옆에서 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이게 군사훈련이 남한을 지킨다는 거지만, 이게 유사시에는 북한을 바로 침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남한에서 비행기가 뜨면 북한도 떠야 돼요. 같이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할 때마다 북한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기름도 들지, 긴장이 되지. 그 남한에서 그런 4 이글이나 그런 훈련을 하면 몇 명이 참여하는지 아세요? 남한군, 북한군, 아, 미군 다 합쳐서 20만 명. 예. 뭐, 그 훈련에 따라 좀 다른데, 그리고 B-52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날라와요. 그거는 뭐 핵무기를 뭐 남한에 투하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차이야. 남한이 보면 우리를 방어하는 훈련이잖아요. 북한에게 겁을 줘서 침략하지 못.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북한이 우리 침략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공격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입장이랑 또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 우리는 너희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너희가 할 자격이 없어. 그럼 뭐예요?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북한의 핵 문제, 핵 개발이 북한이 스스로 느끼는 위협에서 온 건데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너희가 먼저 옷을 벗어라. 그러면 북한이 벗겠어요? 이게 북한이 벗으면 좋겠지. 그러나 현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사자와 농부의 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자 이솝 우화인데 그러니까 사자가 뭐 이제 사람처럼 그 농부의 딸이 되게 아름다운데 거기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무서운 사자가 막 으렁한 사자가 와서 농부한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에 빠졌습니다. 농부가 주고 싶어요? 아니죠. 내 사랑하는 딸을 저런 야수한테. 그러니까 농부가 근데 주기 싫은데 사자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딸이 너를 무서워한다. 너의 그 발톱과 이빨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이빨을 다 빼고 발톱을 다 빼고 와. 그러면 내 딸을 줄게. 그럼 사자가 고민했지만 너무 사랑에 빠져서 다 뺐어요. 왔는데 농부가 봤을 때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 그래서 사자는 슬프게도 사랑을 잊지 못하고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예. 그게 북한의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 공격을 하면 리비아처럼 반군이 일어나는 것을 빌미로 뭐 폭격을 하면 북한은 방어력이 없잖아요. 그것이 가지는 실질적인 위협감을 사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북한으로서 비핵화를 했는데 미국이 약속을 어긴 결과가 만약에 오면 뭐예요? 나라가 리비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뭐 그 경제 제재를 올리고 이제 해제하고 막 투자도 하고 뭐 보상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비핵화 안 했어. 승도 났어. 그럼 미국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오바마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국내 정치적으로 비판이 막 오죠. 예. 그러면 굉장히 재선에도 어렵고 정치적인 타격이 있겠죠. 예. 그런데 뭐야?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협상의 어떤 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결과는 바람직한 건 다 알아. 바람직한 건 뭐예요? 북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해서 외교관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 할 수 있도록 생션을 이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뭐야? 당신이 먼저 우리 안전 보장을 해라. 미국은 뭐야? 너희가 먼저 비핵화를 해라. 이거 가지고 막 20년 동안 싸운 거야. 예. 이 관계가 이제 단계가 그럼 뭐예요? 서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그거를 해서 이제 비핵화를 해야죠. 지금 시간이 없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CBID랑 인권 문제. 트럼프가 협상을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언론과 리버럴들이나 또 이제 더 보수적인 사람들, 막 니오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 협상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너무 허술하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비판의 내용이 두 가지가 뭐냐면 CBID가 아닌 Complete Denuclearization이 됐어요. 그러니까 V-Verifiable Irreversible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에 대해 얘기해봐도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뭐 컴플리트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VI가 빠지면 Verifiable. 근데 어떻게 Verify 할 건가? 사실은 엄밀하게 Verify를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 핵이 더 이상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나 그런 뭐 농축우라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막 지하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걸 정말 완벽하게 Verify 하려면 북한 전역을 다 뒤져야 돼요. 김정은 뭐 옷장까지 열어보고 지하시설, 북한의 지하시설이 15,000개가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 봐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도 독립국가라고요. 예, independent state인데, 그거를 허락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면 완전 패전국도 아니고, 니네 아무나 와서 다 본다라는 게 말이 돼요? 어렵죠. 근데 뭐냐면, 그러지 않는 한은 완벽한 barrier firewall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어떻게 믿어? 우리 계속 속였어. 그거 일리가 있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CBID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면 북한이 들을 수가 없는 그 딜레마예요. Verifiable and irreversible. Irreversible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핵을 다 없앴어. 그러나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핵 기술이 없어져야 돼요. 핵 과학자가 없어야 돼요. 핵 과학자가 15,000명 가량 있어야 돼, 있다고 해요, 북한에.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사형시키던가, 다 미국으로 이주시켜야 돼.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 보내주는 건지, 뭐, 그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핵 기술력이 없어져야 돼. 예. 그러면 핵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없애야 되고, 핵 과학자, 무슨 정보,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 머릿속에 들은 것까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죠. 예. 그리고 핵, 진짜 absolutely 그걸 하려면 핵 개발, 그러니까 핵 발전 시설도 없어야 돼요. 근데 핵 발전 시설은 우리 있어요? 남한에? 있죠? 핵 발전, 뉴클리어 에너지 디벨로먼트 있죠?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단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핵 개발을, 핵 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근데 북한을 완전히 그 irreversible 하게 만들려면 핵, 뭐 에너지 그것까지 다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absolute security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 가방 속에나 여러분의 그 예를 들면 위험한 물질이나 불법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4: 네.
3: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마약이나 아니면 총이나. 예. 제가 불안하잖아요. 지금부터 다 스트립 설치를 할 거야. 제가 경찰이야. 그러면 그게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없앨 수 있잖아요. 없애면 안전해지나요? 우리 좋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인권이 예, 막 인권이 유린되죠. 그럼 뭐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무너뜨려야 되는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Patriot Act라든가 여러분 이메일 NSA가 다 보고 있고 뭐 여러분 페이스북 암호 뭐 잊어버리면 NSA한테 연락하면 돼요. 가르쳐주지는 않겠죠. 예. 그 전화 다 도감청하고 있고 전화에다가 프레지던트라고 얘기하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그러면 이렇게 Man in Black이 FBI에서 여러분 방문 두드릴까요? 듣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도 안전과 자유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냐 어려운 문제예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완전한 그 시큐리티가 가능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 협상을 깨는 방법은 뭐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면 돼요. 제가 그 상인이야. 물건 팔고 있어. 이게 만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9천 원에 달라고 해요. 니고시에이션 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천 원에 달라고 그래. 이건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에요? 안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튼이 자꾸 CBID를 요구하고, 무리한, 심지어 생화학 무기, 미사일, 뭐 납북자, 뭐 인권까지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풀자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풀 수는 있겠죠, 인권 문제를. 근데 지금 인권부터 얘기하면 갑자기 북한이 인권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권 문제인데 아 시간이 없네요. 그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인권을 풀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외부에서 제재를 때리고 생션으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전혀 좋아진 바가 없어요. 예. 생션이 심해지면 그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더 통제가 쉬워져요. 예. 그리고 뭐요? 북한 사람한테 너희,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저 미 제국주의자들 우리 압살하려고 이러지. 김정은 나쁜 놈,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탈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는 정보가 제한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을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 북한이 변화되는 길을 더 막는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중국과 베트남이 지금 인권이 어때요? 뭐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막 전쟁할 때 그

0: 원치 않기 때문에 인권 문제부터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인권을 정말 풀고자 하는 것도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정말. 그 북한과 베트남처럼 만약, 아니, 중국과 베트남처럼 북한이 만약에 변화될 수 있다면 북한 인권이 나아져요. 물론 중국과 베트남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일당 독재 국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최소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많은 자유가 다 허락이 돼요. 그게 좋겠어요? 모택동 밑에서 막 문화 대혁명 하다 다 때려 부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돼야, 이 단계로 돼야 그 다음 단계도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안타깝게, 어쨌든 여러분 좋든 싫든 핵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그런 얘기, 뭐, 할 얘기가 뭐, 워낙 많은데, 제가 중요한 얘기,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시나 질문 있으시면 한번.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요즘 힘든 상황이나 困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비방하거나 혹은 안갚음하던지 아니면 절망 속에 갇혀 두려움으로 웅크린 채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풍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께 피했던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삶의 폭풍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을 위협하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음으로 평안을 갖게 되는 비비앤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난 다음에 처음 찾았던 것은 제사장 아이멜렉이 있는 성소였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처음으로 찾은 곳이 성소였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지요. 다윗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약간의 음식과 칼을 얻게 되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때 다윗에게 칼과 양식을 제공해 준 제사장 아이멜렉이 사울 왕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윗 요나단과 자신의 충복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의 모반에 가담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증오 때문에, 그 마음의 증오 때문에 피해 망상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환자가 권력을 갖게 되자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멜렉 가문을 멸절시켰는데요.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 아이멜렉은 다윗과 사울의 그 갈등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다윗 장군을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늘 아래서 이런 원통하고 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패역한 대역죄를 범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셨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시험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 가문이 다 멸절당할 때에 용케도 그 아들 아비아달이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는 물음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들이 멸절된 사실을 알았던 다윗,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윗은 홀로 남은 그 아비아달을 위로합니다.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물론 다윗 때문은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이 그런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다윗의 그 따뜻한 인간성, 그리고 그 깊은 신앙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지요. 왕궁을 떠나 제사장의 성소에서 약간의 음식과 칼을 얻었던 다윗은 곧바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의 분봉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도대체 왜 여기서 적진인
둘레셋 진영으로 허를 단신 들어갔는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측이야 가능하죠. 첫째, 다윗은 사울 왕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아기스 왕과 그 부하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장터에 나갈 때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적에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블레셋 군대에 용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선 조용히 목숨이나 부지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적군 진영으로 홀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의 심리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뜻밖에도 다윗의 신분이 즉시 노출이 됐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원수입니다. 이용 가치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요. 불행 중 다행히도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았는데 정작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의 판단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호를 단신 이렇게 초라한 형색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오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다윗은 그 틈새를 순간적으로 포착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자 흉내를 했습니다. 수염이 젖도록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렸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연출을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오직 살아야 한다라는 일념 때문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자 신용을 했겠지만은 그 순간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은 서럽고 또 서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겠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그 순간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숨바가기 짝이 없었던 다윗은 그동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자신이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할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 없이 질시를 받았고 끝없는 증오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미갈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장인, 아버지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형, 정말로 그가 사랑했던 형 요나단의 아버지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 무서운 갈등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수개월 동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의 보호 아래서 자기 생명이라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순환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는 한순간 한순간 자기 자신의 생애를 복기하면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오늘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순환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자신으로 이제야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는 그가 새롭게 해야만 할 그의 조국이었습니다. 비로소 이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사울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이방 땅을 밟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요. 철천지 원수 블레셋 군대에게 개죽음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단번에 큰 강을 건너듯이 단번에 큰 산을 넘어서듯이 다윗의 생애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일이 다윗 앞에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났다라는 다윗의 소식을 들었던 그 부모 형제들이 물어 다윗을 찾았는데 여기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기 고향을 떠났던 1차적인 이유는 신분의 위협을 그들도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기왕이면은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둘람 굴에서 딱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그 광활한 천지에서 어떻게 이들이 만날 수 있었는지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부모 형제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다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형제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딸린 가족들을 제외하고 4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대장 삼아서 다윗을 우두머리 삼아서 이제는 사울 왕과 싸우겠다라는 사람들이죠.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윗의 인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22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침내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다윗이 세웠던 새로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 자신도 기득권 출신이 아니었죠.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기는 했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을 때 다윗 자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왕의 사위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사울왕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그런 말이기는 했지만은 사실 다윗도 평민 출신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애환을 넉넉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과 그 공동체는 몇 날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자기 자신들의 삶의 애환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빚진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통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며칠을 밤을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렇게 해서 다윗 공동체의 결속력이 생겼는데 이 다윗 공동체를 당해낼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불의한 사울왕과 대립하는 새로운 군대의 수장이 된 것이지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의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 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주 작지만 매우 탄탄한 군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부모 형 다윗의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 왕과 그 나라의 공신들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다윗 공동체 400명으로 모인 그 다윗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미 국가가 된 30년 동안 형성된 사울 왕의 그 공신들의 공동체가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신하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지요. 요나단과 신하들이 합세해서 자신을 배척하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쿠데타를 꾸몄다고 분노했지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왕의 은총을 배신했다고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죠.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 집권한 지 대략 한 30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유다 사람 다윗 이새의 아들을 너희들이 왕으로 옹호하려 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의 원초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미 사회 전체가 이 불의한 기득권 집단에 의해서 토지 소유와 권력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한 거나 다름이 없죠. 사울왕은 그 불의한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학살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역사였죠. 용납할 수 없는 불의한 역사였죠. 이 불의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이 57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불렀던 노래요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굴들을 전전했기 때문에 그 굴이 반드시 아둘람 굴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편 57편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그 굴이 아둘람 굴. 부모 형제들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있었던 곳, 그리고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헌신자를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그 감동의 노래요, 간절한 기도요, 절실한 그의 꿈을 하나님 전전에서 그리고 자기 동지들 앞에서 천명했던 내용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시편 57편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가 그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드렸던 기도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자기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라고 기도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만은 아니죠. 여러분의 주변을 깊이 둘러보시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찌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 아직도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그 어둠 컴컴한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깨우고 싶은 새벽이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 새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합니다. 특별히 유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의 그 통치의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대목이 있죠.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말을 우리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다윗은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 지파의 그 오랜 다툼을 종결시켰다 그 말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기득권자들과 평민들 사이의 그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다윗의 나라에서는 특권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온 땅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꿈꾸던 새벽이었습니다. 다윗이 꿈꾸던 희년이었습니다. 다윗은 희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이미 그 본문에 대해서는 두세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연속 설교를 하는 이 과정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희년에 대해서, 희년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새벽,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열망했던 하나님 나라였죠. 시편 57편 마지막 10절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꿈꾸던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자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성경을 보면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허다한 아브라함, 허다한 모세, 허다한 다윗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과 같은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허다한 아브라함이, 허다한 모세가, 허다한 다윗이, 허다한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꿈이 분명하고 절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 3년 동안 그토록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그 3년 마지막 결실을 맺을 그 시간에 내가 우의정하겠다, 내가 좌의정하겠다고 다투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자중심적 그런 그 욕심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여기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는 없죠. 우리를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특수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이르시되, 감람 을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되라는 그런 명령이지요.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무든지 아브라함처럼 되라, 다윗처럼 되라, 느헤미야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눕힌 다음에 골리앗은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새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그 비전을 다짐하고 감격했던 시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아둘람 굴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에게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처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이 시편 57편에서 노래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다짐했던 시간은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계기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계획 속에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런 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진정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특심한 은혜가 임하는 은총의 계절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쩍이는 것을 금으로, 또 웃는 것을 기쁨으로, 단순한 감동을 신앙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겉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고 가장 참된 것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혹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과 기준을 확실히 갖추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했을까 못했을까 늘 그걸 저울질하면서 자기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실천을 해서 믿음을 채우려고 하고.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87번째 강의 믿음의 방향성을 전해주십니다.
1: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믿음의 방향성, 그러면은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또 이게 답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는 알지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늘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본성,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늘 다른 쪽, 이 세상, 늘 거기에 내 뜻을 두려고 하고 늘 그걸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펴서 이제 이걸 하라, 또 이건 하지 말아라, 여러 간 말이 나올 때에 과연 우리가 내 그 본성, 내 힘으로 성경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향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걸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성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은 행함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을 봐도 아, 이건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왜? 하라겠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겠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거. 그렇게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웃을 몸처럼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이제 믿음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스스로 위안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그걸 좀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다른 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나에 대해서 늘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늘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그 믿음의 문제를 방향성에 안 둡니다. 방향성에 두지 않고 늘 행함의 시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지금의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라 이래가 말씀들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실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따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했을까 못했을까 늘 그걸 저울질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실천을 해서 믿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예수께 방향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 시간에 좀 같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문이고 하나는 멸망의 문이에요. 이 두 문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문 들어갈래?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문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겠죠. 비록 그 생명의 문, 좁은 문, 글로 들어가면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난 그 문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내 어떤 생각과 또 내 각오와 내 의지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인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문은요,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막혀있어요. 그 문이 막혀있지만 않으면은 좁고 협착해서 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단단히 각오하고 뭐 가면냐, 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혀 있어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에요. 막혀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 생명나무로 감춰놓고 그 길을 막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 또 넓은 문,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가기가 어려운 길, 가기가 쉬운 길, 이런 의미로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되는 길이다. 그것이 아니고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문이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얘기한 대로 창세기의 생명나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인간의 그 길을 허락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느냐. 결국 예수를 믿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뜻인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좁은 문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좁은 문은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금이란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내 힘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자기 인식, 자기 확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되어야 된다. 출발점이 나지만은 난 할 수 있어. 이런 각오로 출발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런 자기 부인으로 출발되어지는 거. 이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난 예수를 향해 살아가 나아가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출발점이 나의 부인으로부터 출발되느냐 이걸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부인으로 출발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이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의 믿음이 잘못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방향보다 행함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래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행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길, 문, 또 방향성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뭔가 행한 것만 있으면 다 해결돼버리니까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냥 어려운 게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이러간 말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 생각 휩상이라는 얘기죠. 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난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갈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왜 크고 넓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봤습니까? 어디? 눈으로 본 적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넓고 넓다 그래요? 그 길이. 얼마 넓어서 넓다 그럽니까? 그 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워 이러한 뜻이라기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편하고 쉬운 거 환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또다시 사람들은 뭐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은 나는 편하고 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죠. 가령 집에서 교회 가는 걸 반대한 사람들은요 내 자기 믿음의 길을 편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난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딱 맞는 거죠. 믿음이 내 입맛에 딱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복 받습니다. 뭐 이런 말은 기본이고 신자라면은 봉사도 해야 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갈등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부딪히는 것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넓은 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편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이 딱 맞는 믿음. 내 욕심에 딱 맞아떨어지는 믿음.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 원하는 거 얻을 수 희망이 있는 그 믿음. 아무 걸림돌이 없는 거 탄탄대로. 그걸 옛날에 신장로라 그래요. 신장로. 뭐 들어봤긴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넓은 꼭 쫙 뻗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좁은 길은 뭐겠습니까? 좁은 길은 부딪히는 겁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욕망에. 부딪히면 갈등으로 오고 고민으로 다가오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 협착에 찾는 이가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믿음은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걸림돌이 없는 문으로. 당연히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정말 바르게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 출발점. 그게 오전 얘기한 대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과해버리면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 다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존재 이걸 빼버리면은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고 목사가 말한 대로 이거다 저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만사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 그래버리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내 열심도 내 봉사도 헌신도 아 이걸로 안 되는 것이구나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행함의 가치가 몽땅 하락되니까 쓸모없는 거 전락돼버리니까 안 받는 거죠. 그래 안 갑니다 그 길로. 그러니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사람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건 위험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험한 믿음이다. 늘 내게 갈등을 다가갈 수밖에 없고 걸림돌이 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것. 이게 우리 본성과 부딪히니까 그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향해 나가면 돼 막연하게 그리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예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붙잡았어. 내 멱살을 잡고 끌어가지 않으면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걸 아는 그것이 믿음의 방향의 시작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것이.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토대를 했을 때에 나에게 되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난 안 되는데 뭔가 나타나는 게 있을 때에 난 안 되는데 예수님 내 구절 믿어질 때에 그럴 때에 아, 이 믿음도 내 의지와 내 각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고 간섭이고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은혜다 그런 고백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이 교인들의 믿음을 너무 자기 열심과 자기 각오, 자기 의지 막 이렇게 섞어놓는 바람에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네 공로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내가 행한 것을 비교를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누가 높고 낮은가 늘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왜? 내 생각은 맞으니까. 그걸 맞다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종교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 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해 사람들이 늘 불편하게 듣는 가장 큰 이유는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낯설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르니까 불편해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그들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올 수도 없었죠. 애굽 붙들고 있으니까. 애굽에 나와서도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그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권능으로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 바닷길이 열려서 그 길을 통과한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아 구원받는구나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로 통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인간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닷길을 딱 갈라가지고 통과하게 합니까? 도무지 상상치도 못한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결국 그게 뭔가 하면 너희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못하죠. 이 인간이 상상했던 것은 착하면 착한 대로 열심히 사면 열심히 사는 대로 복을 주고 구원시키고 전국 보내고 그게 인간이 상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저주받은 자리에 십자가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 너희 행은 상관없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세상은 상상치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구원 방식이 있는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조차도 뭐냐면은 구원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힘이 너에게 없다는 거죠. 죽음 저주에서 빠져날 힘이 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지? 막 놀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게 되는 거.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그건 너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너희 생각대로 안 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직 다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다 죽었다. 근데 모세를 원망했거든. 다 죽었다.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죠. 뒤에 애굽 쫓아오죠. 거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죽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의 생각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만 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구원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봐라. 지금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신앙이냐.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복도 맞지 못하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도 복도 우리 생각도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 아래 있게 하시는 방식은 이미 하나님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은 너는 실패한 자고 무능한 자이다. 이걸 알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봐라.

그게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은 자기에게로 향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 나에게로. 그걸 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기 때문이고 내 열심과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리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야 할 싸움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싸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해야 한다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는 걸 불안해하죠. 뭐라도 난 했습니다. 내일 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우리에게 싸움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11절. 그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들으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심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큰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싸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전혀 어떤 난 싸운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마귀와 싸움이 있는 걸 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 싸움 필요한 게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뭔가 보십시다. 뒤에 6장 14절 보시면은 에베소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겠는데 어떻게 띠실래요? 자, 의의 호신을 붙이라겠습니다. 어떻게 붙이실랍니까?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지금 완전 무장 모습인데 이 완전 무장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갖춰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심갑주 의미가 뭐냐면은 아, 내 손으로 된 것이 없구나. 이걸 아는 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손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실패자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은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십일조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신자는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난 이걸 한다 안 한다. 제발 거기에 매이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난 했어 안 했어 거기에 매이지를 마세요. 매이지를 마시고 내 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진리가 여러분께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건 여러분을 부인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내는 것을 그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난 무능한 자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남아질 때 전신갑주를

있다라는 걸 의미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도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같은 얘기 했죠. 근데 이것 자체가 내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실패자임을 이것을 놓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계속 저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늘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잘되고 뭐 사는 게 은혜고 사랑이지.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아시고 전신갑 등장하는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전신갑주에 진리 나오고 의가 나오고 평안의 복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구원,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손 가져다가 나를 무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든 의든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시자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 얘기는 아, 내 손 대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 입고 산다 그 말입니다. 뭐 전신갑 입었다 하니까 막 뭐 믿음을 열심히 막 나오고 뭔가 부지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뜨거움도 없고 그냥 뭐 뜨뜸 미진한 것 같고 그런 내가 전신갑 입었나?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손 가지고 안 되구나, 내 힘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그 고백,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신갑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한 것이죠. 왜? 마귀는 나를 보게 하니까. 나를 보게 하면서, 아, 나도 이걸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왜 못한다고 하지?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은 예수께로 향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출발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패자다. 내 힘으로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출발하라 그 말입니다. 내 공로 다 가지지 마시고 나의 실패를 알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게 아니고 감사함이에요. 은으로 다가와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자됨의 자리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믿음의 의미를 행함에 두느냐 방향성에 두느냐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를 행함에 두게 되면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 늘 그걸로 판단해버려요. 모든 걸 방향성에 두게 되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쫓지 말아야 될 거 이 땅의 사고방식 그게 뭘까? 이 초점을 둡니다. 아, 그게 나에게 의를 두는 것이구나. 그걸 분명히 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갔죠. 고린도서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바람 피우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썼다 그 뜻이겠죠. 그런데 뒤 10절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또 10절은 뭡니까? 내가 사귀지 말라 했던 것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귀지 말라 그래놓고 뒤에서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또 11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무슨 바울 노망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귀지 말라 해놓고 도무지 사귀지 말란 얘기가 아니다 해놓고 또 뒤에서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사귀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말이겠어요? 사귀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둘 다 양대로 거칠랍니까? 이 내용들을요, 행함의 의미를 또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행함에 두면은, 행함에 두면은 사귀지 말아야겠어. 안 사귀어야지. 뒤에 가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란 게 아니야. 그럼 사귀어도 되나? 또 뒤에 가니까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 나 어떡하라고. 행함에 두니까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면 그 의미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행함의 시각에 보면은 음행하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않는 것, 사귀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게 돼요. 친구로 지내다가도 바람 피우면 절교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넌 음행했고 난 음행 안 했어 구분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귀지 말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귀지 말란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음행했고 난 안 했어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어도 돼 안 돼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행함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누가 음행했냐? 사귀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와요. 난 음행 안 했고 너 음행했잖아.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도무지 사귀지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넌 음행했고 난 음행 안 했어. 그렇게 구분할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럼 그 말은 행함에 초점을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1절에서는요. 음행하는 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탐욕을 부린 사람이 나오고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한 이것까지 다 막 끄집어 얘기합니다. 자, 다른 건 다 제외하고서라도 탐욕을 부린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탐욕을 부린다. 아무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음행하는 것도 결국 탐욕이죠. 탐욕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탐욕을 안 부릴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음행과 함께 언급이 돼요. 똑같다는 겁니다. 탐욕 부리는 거나 음행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나나 동일하다.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똑같아. 그거예요. 똑같다. 결국 믿음의 방향은 음행한 자가 있으면 음행했잖아 판단하면서 나는 음행하지 아니한 의로운 자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도 너와 동일하다. 이 생각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방향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 뜻이죠.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랬고 난 이랬어. 그게 우리가 조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탐욕을 부리는, 음행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사고방식, 행함을 가지고 사람 판단합니다. 넌 했잖아, 안 했다. 그런 거. 이걸 쫓지를 말하는 거죠. 자꾸 난 했고, 난 안 했고, 넌 했어.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는 의로웠으니까, 안 한 자로.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뭘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모두가 동일한데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은 얘기한 대로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나누고 저울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나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내 믿음은 이렇다. 내 믿음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데에 마음을 돋버립니다. 그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죠. 좀 불쾌해지죠. 그러면서 에이 안 할란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방향성을 예수께 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이게 믿음이다. 이걸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방향 속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나, 말씀을 행하는 나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니까. 단지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를 않게 돼요. 방향성이 바를 때 난 이만큼 성실해, 난 이만큼 믿음에 열심히 있어, 믿음이 좋아,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늘 죽기로 향하고 여러분은 늘 부인되어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5번째 시간. 식민지 정책.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그때그때 변화를 주었다.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 방향들은 옷을 갈아입었던 것이다. 1905년부터 시작된 초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방향은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1: 일본이 한국 침략을 계기로 제일 과제로 삼은 것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는 것이었죠. 사실 일본은 당시 조선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위였지 정신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에선 일본은 한반도의 역사를 따라 했던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삼국의 문물과 고려와 조선의 문화를 수용하여 문화국으로서의 조금의 면모를 갖추었던 일본이란 나라가 서양의 도움으로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조선을 침략한 것에 대한 역사적 자격지심 같은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문화의 순위를 바꾸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죠. 그래서 택한 정책이 조선은 전응하고 무능한 민족이란 식민지 사관을 뿌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2: 그렇다면 일본 통감부가 우리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3: 아니라고는 할 수 없디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그들밖에 이런 일들을 저지를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외놈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교회에서 일으키는 회개운동이 자기들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가지 않습니까?
2: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중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3: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외놈들은 지금 두 가지를 노리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 스스로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을 중단하는 것이지요.
2: 다른 하나는 회개운동을 이용해 식민지 정책의 발판을 삼는 것이고요.
3: 외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운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디요. 그건 마귀의 시험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2: 눈에 보이는 일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4: 카카, 부르셨습니까?
5: 그래. 평양에선 연락이 옵니까?
4: 교회에서 일기 시작한 불길이 쉬 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5: 그렇겠지. 원래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유럽을 건너 미국에서 평양과 똑같은 일들이 이미 얼마 전에 벌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쪽에서 온 유행이라면 아마 그들이 했던 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소.
4: 아니 그럼 그것을 미리 아시고.
5: 그렇소. 어차피 교회라는 곳도 조선의 일부가 아니요.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해야 하지 않겠소?
4: 역시 이토 친인강 카카십니다. 조선 침략 100년을 내다보시는 해안은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십니다.
5: 그렇게까지. 지금처럼만 교회에 대한 감시를 하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이 무능한 인종들이고 무능한 족속들이라는 것을 공론화하도록 하시오.
4: 그럼 미국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까요?
5: 그러면 아니돼요. 그건 일을 그르치는 것이오. 그들은 정치적 협상자들이 아니고 성직자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일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겠소?
4: 아니면 우리들이 부흥운동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5: 우리가 도움을... 그걸 받아들일까?
6: 무슨 이야기를 그리 깊이 나누었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뭘 하십니까?
2: 일본이 이번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6: 이번 일이라면 들리는 소문 말입니까? 조선인들은 하나같이 무능하고 야만적이고 이기적이란 소문이지요.
2: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원래 한나라가 식민지를 만들고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침략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6: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다니요. 그건 좀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2: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곧 교회당으로 들어닥칠 것 같이 그러던 일본이 경찰 병력만 증강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속내가 있어요. 속내가.

0: 정성에서 뭐라고 전해왔습니까요? 아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1: 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내렸다.
0: 아니,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을요? 그게 뭡니까?
1: 평양에 있는 북장여교 소속 선교부를 만나보라는 것이다.
0: 예? 아니,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요?
1: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라고 한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에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터드가 그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의 글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벽에는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건물 벽에 담장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했는데요.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부분을 담쟁이 넝쿨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담장이 넝쿨이 더 자라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끝내는 이 담장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려서 원래 있던 글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인가?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2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4: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스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낳았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아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아라 하는 애굽종이 있는 거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리아를 낳았고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았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에리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시베 아비오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탑부아와 레김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김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빗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들의 아비 하렙이라.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후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누도바 족속과 아다롯 벤요압과 마하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무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2: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여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여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 딸 마가의 아들이여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여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여 여섯째는 이드라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밀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라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모니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시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무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금매제 술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사헷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랴다와 요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베다야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슬리감 세 사람이요 엘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상 2장에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때로는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뜻을 몰라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에 들어가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제자 훈련, 성경 발견 등의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제자 훈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양육받고 지도 속에 성장하는 과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발견에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자료들일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오늘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총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또 모세의 불순종,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불허하는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이 20장에서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장은 죽음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죄와 에돔의 죄가 이번 장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방랑이 끝나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에서 20장까지는 그리 상세하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20년간 방황했던 일들을 다루는 부분들인데요. 이 4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일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등졌다는 말과 약간의 이야기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와 더불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득이 되고 이루어지고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로서 또 신자들의 몸인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리가 다섯 개 달린 소처럼 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그들이 주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가데스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면 37년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구절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녀를 애도하는 글도 없고요. 애곡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더더욱 칭송하는 내용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미리암은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가데스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근 37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38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눈꽃만큼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런 방랑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축복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제대로 순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방랑하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중에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특별히 그 고라자손의 그러한 원망들,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또 미리암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원망들이 여섯 번째 원망까지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일곱 번째 원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20장 2절 3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론 그들은 진정으로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흔한 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들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 에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 사실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 원망인 거죠. 내용이 뭡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해통하네. 이 불평은 말해요, 꼬리를 뭅니다. 불평은 불평은 낫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고요. 어쨌건 가데스로 돌아온 이들은 예전의 패배를 거울로 삼지 않고 여전히 원망하며 아주 불평불만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원망하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돼요. 원망은 여러분 그 아주 망조예요. 원망은 우리를 죽입니다. 뭐 어느 철학자는 죽음으로 이르는 비용이 뭐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망입니다. 원망. 그렇죠? 6절로 가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차마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못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며 어디에 있으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의 불순종이 나오고요. 이 모세의 이 불순종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참 아픈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20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명하여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단순히 바위에게 명함이기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보다 앞서 오래전에 바위를 쳐서 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위는 오직 한 번만 쳐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스라엘 자손만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이제 불평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모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모세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죠. 모세가 한 말을 읽어보면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이 누구인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를 곳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한 말, 내가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것도 사실 모세의 불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을 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모세의 말이거든요. 모세에게는 전혀 반석에서 물을 낼 만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 엄청난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화가 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11절입니다.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떤 분은 모세의 잘못은 반석을 두 번 쳤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모세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반석을 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반석은 예전에 이미 한 번 처진 상태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만 고난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결코 두 번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반석이라는 모형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모형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지 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할 일은 오직 명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런 불순종의 행위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반석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은 충분히 솟아올랐습니다. 모세가 잘못했을지라도 물은 펑펑 솟구쳤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마치 기적을 그들 자신의 역량으로 일으켰다고 믿고 있는 듯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그 발을 디뎠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사실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밟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가나안의 축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런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와 아론은 실수를 했던 것이죠. 13절로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불신앙이 또한 우리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훈이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에돔이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 이 민수기 20장에서 살피게 되는 건데 그것은 20장 14절 15절로 여러분들을 또 모시도록 할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사람에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땅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께 보셔야 될 것은 그 15절 이하에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한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요청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거든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 에돔은 그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죄를 그러나 이제 범하게 되죠. 18절인데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에돔에게 이르기를
자기들은 가축과 어린이를 동반하고 있으니 이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아무것도 건드리거나 해야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을 내두는 것이죠. 20절로 22절입니다.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에돔을 통과에 허락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우회해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구름을 따라가야 했고요. 모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에돔에게 땅에 통과 여부를 묻지 말고 그 대신 구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만일 구름 기둥이 인도를 따라가기만 했다면 결코 에돔과 부딪혀 싸워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내 속에 빛을 밝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속에 빛을 밝게 하라. 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로마 군병들도 아니고 또 이교도들도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또 이 바리새파 말고도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두개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메시아가 올 것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셨다 하는 것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 그냥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 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사실은 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그리고 영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또 율법사들도 나옵니다. 율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베꼈습니다.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성경을 기계로 다 찍지만은 옛날에는 이것을 카피하려면은 손으로 일일이 다 베껴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율법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베껴 쓰고 또 성경을 보관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남들보다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이 율법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법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단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참 잡아넣을까 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눈이 성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소경들이다. 영적인 소경들이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분은 메시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성치를 못한 소경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소경들은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신데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열어서 설명을 해줘도 못 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문제는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네가 빛이 어두우니까, 네가 눈이 소경이니까 네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가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과거에는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내가 봅니다. 혹시 중에 아직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5장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늘 손을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야지 의식적으로, 위생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네들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 손을 안 닦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정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있고 또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뭐 더러운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왜 더러워지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그게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더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더러운가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탐심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탐심을 버리고 구제하면 그것이 진짜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지금 깨끗한가 더러운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고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계속 책망하십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일조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곡식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십일조 생활을 했습니다. 돈만 십일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여간에 무조건 10분의 1은 다 하나님께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과일 10개가 선물로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여기 잘 없잖아요. 그죠? 그저 그냥 월급에서 10분의 1만 딱 드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저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런 면에서는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외형적인 십일조라든가 이런 거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들 속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삶이나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도 참 많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외형적으로 십일조하는 거 그거 참 잘한다.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이것도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생활도 너희들이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것도 잘하고 있고 저것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43절 어떻게 또 책망하시는가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인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야 없겠지요. 누구라도 사람들로부터 이왕이면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독 그런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항상 제일 높은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높은 자리가 이 앞자리가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제일 먼저 와서 거기 앉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 앞에 이 앉는 분들이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이제 앞에 앉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높은 자리가 앞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일찍 와서 앞에 앉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이 말 했다고 또 다음부터 또 뒷자리만 찾지 마시고 앞에 앉으세요. 교회에서는 앞자리가 이 겸손한 자리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 주로 뒤에 많이 앉아 있어요. 또 잠자려는 분들도 뒤에만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여간에 높아지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혹시 이런 마음이 없는가?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한번 잘 보시고 항상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4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율법에 보시면요 사람이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시면 무덤을 만졌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토장을 해놓으면 무덤인지 아닌지 빠져 안 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오염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핑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닿기만 하면은 오염되는 거예요. 부정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으시죠? 예.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면은 사람들이 정화가 되고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 옆에 왔다가 사람들 빼려놓으면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계세요. 다른 교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을 때 한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들었으면 아, 저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잠자코 듣고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율법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거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게 그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럼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래도 입이 달렸다고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율법사들을 또 율법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율법 외에도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들, 이런 규칙들 누가 다 만드느냐? 율법사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칙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어야지 사람이 정결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전통을 구약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까지 막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보실 때는 정말 성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건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들도 율법자들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우리 마음대로 딱 정하고 잘못 적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 아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분리주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되지 않으려고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분리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까닭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여행 중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치마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바지를 입고 그냥 그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 근본주의 교회고 분리주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을 막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치마도 안 입고 바지 입고 나왔냐. 아, 이제 이런 눈치죠. 그게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아.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보통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예, 치마 입고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사정에 따라서는 치마 못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규정 속에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우리 47절 48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모순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회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지자들 다 죽여놓고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 죽이지 아니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자기들 앞에 있는 참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핍박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2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들은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기나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구나 이해라도 할 텐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한 번씩 나오는 사람 있죠? 머리 빡빡 깎고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는 그 아저씨.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저씨가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본인에게 비극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은 아, 저 사람은 몰라서 그렇겠구나. 내가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이런 그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그 사람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신학교까지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감할 텐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시면은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빛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꼭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그 찬송가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고 못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는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남긴 찬송가가 찬송가 405장 찬송입니다. 혹시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정말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뜨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무엇을 잘 생각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고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위선자 될 수 있고 겉하고 속 다른 이런 사람 될 수 있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 삶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또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성경

0: 조금만 다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립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성경은 딱 덮어놓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 그게 아닌데 왜 당신은 그렇게 믿느냐? 당신 틀렸다, 잘못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체 상영위를 하지 않고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재정적 필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물질로 방송 선교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마련된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BBN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주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른, 그게 바로 다른 누룩이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멋있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야 예수 잘 믿은 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과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었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누룩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반드시 나 중심에 천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자기 반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든지 사두개인들이든지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말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 현실적인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율법주의이며 현세적인 욕망들이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이 말하는 이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달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를요? 하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땅의 나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되면 자기들 한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사도계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에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시면 메시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탄의 일, 이 꼴이 뭐가 돼요? 사람의 일.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어떤 나라를 원해요?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것도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중심의 나라를 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것이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저 개돼지들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못 지키는 세리, 죄인, 창기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자로 본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파당이 한 다섯 개 돼요. 그 파당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고 사도의 교훈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단들은 이단들대로, 자기가 정통이라는 정통이라는 대로, 보험자는 보험자는 자들대로 전부 다 자기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 다 보고 말해요. 오늘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그게 사도계인들의 누룩이고 그게 장로계의 누룩이고 그게 성결교의 누룩이고 그게 감독의 누룩이고 그게 이단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성당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한 누룩은 아주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약한 모습으로 누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누룩이 들어온 자는 반드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땅에서 하늘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관점조차도, 그 방향성조차도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천국이 여러분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말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다면 방향이 바뀌게 된다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이 땅에 사는 한, 이 낮은 몸, 이 육의 몸,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해요. 그러나 적어도 방향성만은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온 그리스도 영께서 방향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땅에 발 뜨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방향을 지시해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교훈, 그 방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요? 세상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가 사도계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이 땅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 앞에 딱 무릎 꿇게 만들어. 이 얘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그게 바로 다른 누룩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멋있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야 예수 잘 믿은 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었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누룩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너 모르겠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반드시 나 중심에 천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무더운 날에 이 비좁은 자리에 이 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보다 후반에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압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서 그래요.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창문 하나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위에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차서 꽉 내려오고 있거든요. 위에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 나중에 내려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룩들이 어떻게 오는가,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전에 우리 장로고 장로 경상도의 장로 연합회 순회예배 때 이 말씀 제가 드렸죠.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피로, 즉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럼 그런 교회에 감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장로 목사를 세워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려고. 그럼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피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땀을 요구하더라니까요. 교회가, 그죠? 사람의 땀을 요구해요. 오늘 밥 하시는 분들 땀 되게 흘리더라. 어제도 보니까. 그런 땀을 요구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냐. 사람의 땀을 원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땀나는 옷을 못 입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땀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땀을 흘려야 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피땀을 흘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내 피땀 왜 흘렸어요? 왜 내 노력을 왜 동원했어요? 하나님 잘생겨서 내 멋있어서 지고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자기 중심의 세상 영광,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도기와 바리새인 누룩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럼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바울이 세상에 그 율법의 의로 뭐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게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다. 바리새인 누룩에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하고 자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왜 장로 감독으로 세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피가 흐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피가 정말 제대로 흘러요? 예수님 피가 흘러요? 예수님 피 제대로 수혈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백혈병 걸리는 환자 같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골수를 이식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피가 안 흐른다면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온갖 인간들의 방법들이 난무하지만 그래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줄 아는 것이 무슨 누룩이 들어와서요? 바리새인과 사도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는 예수 피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흐르면 완벽하다니까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요. 목사 없어도 돼요. 장로 없어도 돼요. 찬양대 없어도 돼요. 정말로 두세 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모여진 자라면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교회 하려고 해요? 무슨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교회 잘되기가 바리새인과 누룩들의 바리새인과 사도들의 누룩들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은 정말 예수의 피만 증거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리가 어디서 들어와요? 바깥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석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상한 교훈들이 교회 바깥에서 와요. 신천지 막 교회 안에 파고들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예수 잘 믿는 가장 개혁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누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희한해요. 교회도 보세요. 끊임없이 다른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똑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나와요. 희한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 같이 또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1초에 200만 비트가 들어오면 134비트밖에 출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그릇망이 다 있어요. 자기 안에 매미체가 안에 다 들어있어서 자기 필요한 것만 주워서 담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하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주워서 담아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이러거든요. 은혜 받은 내용을 물어보면요. 십자가 정반대예요. 지 편한 것만 챙겨서요. 야,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더라. 막 십자 안 해도 된다. 요것만 챙겨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누룩이 들어오기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보세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일어날 내가 안다. 외부에서만 누룩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다른 누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 뭘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과 주님은 곧 은혜의 말씀이다. 말씀께 부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룩 섞이지 않는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룩에 채색되지 않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피 안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제대로 썼느냐 아니냐,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조사해란 말이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니까 서신서 전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의 복음에 누룩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들이에요. 서신서들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회들마다 바울들이 또는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줘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자꾸만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이 들어와요. 이런 누룩은요. 잘 이렇게 발효시키면 좋은 이렇게 된장이나 발효식품이 되니까 누룩이 잘못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똑같은 누룩인데도 잘못되면요. 완전 썩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이 누룩이 들어오니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서 교회, 라오디아 교회 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룩이야. 그거 저 너 이세벨에게 붙들려서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고 서신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 다 이루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똑같이 믿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가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신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 서신들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누룩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도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하는 자를 이를 삼가라. 세상에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자들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개들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복음들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요. 그런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를 개들이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성령님에서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몸의 할례가 아니야. 성령으로 임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 자랑하기 위해서, 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잘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믿지 않아요. 육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좁은 길로 잘 갔기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신뢰 못해요. 이 몸이 있는 우리 육체를 신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에 가서 몸의 컨디션 따라 달라요. 몸의 컨디션 좋으면요. 어지간해도 봐줘요. 근데 몸이 괴롭잖아요. 짜증났잖아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벌컥 성질을 내요. 제가 어제 그런 성질 한번 냈거든요. 별것 아닌 이야기로 성질 안 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평소에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왜 성질을 내느냐 이러더라고요. 저 열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냥 몸이 있는 한, 몸이 있는 한 컨디션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뭘 신뢰를 못해요? 우리 육체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제 몸을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애하고 차 타오는데 아침에 오면 그 옛날에는 박영석 목사 설교 나오는데 요즘 저 세광교회 설교 그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요새 욕기를 주일 오전에 설교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 목사님 참 은혜 욕기 잘 보신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은 뻔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율법주의로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옳고 그름만 따진다 이거죠. 옳고 그름만 따진다. 그런데 욥은 그걸 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뻔뻔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결국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4절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반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이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 그 믿음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는 것, 영원한 생명을 입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왔다면 그게 다른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뭘 가지고 간다고요? 다른 교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무슨 누룩? 바리새인과 사도인 누룩. 이런 바리새인 사도인 돌리지 마. 신비주의 누룩, 금욕주의 누룩, 은사주의 누룩, 번영신화의 누룩, 온갖 누룩이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요, 착하게 살기 누룩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죠? 구제 많이 하기 누룩 이런 것도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모든 뭐 예산을 50%를 뭐 바깥에 쓴다. 이것도 자랑한다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누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누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냥 바른 교훈을 받으면요 변론, 언쟁, 교만 이런 것들이 예,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복음을 들었다,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과 좋아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이름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바른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바른 교훈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자족을 하는 거예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바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된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안 돼요. 이게 바른 교훈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부활에 하는 자들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땀을 바쳐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그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부활에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른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 많이 가지자고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라고요?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예, 뭐 또 선한 삶 사오라니까 또 율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이름을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을 얼마나 무서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니라. 아멘. 그 보이지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부함은 물질적 부함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율법적 의를 행함으로 스스로 의를 가졌다는 그 행함, 그 부 동일합니다. 이런 부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들어오면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사귀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말고 들여놓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의 그 완성된 십자의 복음 아니면 다른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 곳만 더 보죠.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왜 속히 떠나요? 은혜로 부른 예수님을 왜 속히 떠나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자랑이 빠지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을 속히 떠나는 이유는 내 자랑과 내 공로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을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데서는 사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는 이유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율법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걸 지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이상하게 이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자신도 이 복음을 거절하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몇 곳만 오늘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전체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보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로 다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다른 사업을 끌어들이든지 신비주의, 금욕주의, 어떤 번영신화 온갖 것을 다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를 흐리게 한다면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가 가면 갈수록 더욱 내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는, 그리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께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기적과 표적과 능력 다 허락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만 가려진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안에 다른 교훈이, 다른 누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날마다 예수께서 십자로 다 이루신 그분만 밝히 보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처럼 분명하고도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한다. 그 욕망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다른 방향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환경에 있다. 행복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시종일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부산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시편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 있고 불경건한 사람이 있어. 경건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형통한 사람이야. 불경건한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불경건한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이다. 그 이미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형통한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한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다.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형통한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불경건한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이다. 겨 다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겨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겨입니다. 뭐가 빠졌지요? 알맹이가, 알곡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겨라고 말을 하죠. 겨는 무가치합니다. 겨는 탈곡 시에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이 겨와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삶에 알맹이가 없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형태가 없지요. 그냥 쭉정이일 뿐이고 그냥 더미입니다. 나무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가지가 있고요. 또한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겨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흩날리고 저렇게 흩날립니다. 왜 그럴까요? 겨는 왜 이렇게 흩날리고 왜 저렇게 흩날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냐?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만한 사람들, 그들은 죄악된 사람들,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흔들린다는 것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삶이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할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듯이. 근데 겨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날려간다고요. 날려간다고요. 이 사람 말에 따라 이렇게 날려가 버리고 저 사람 말에 따라 저렇게 날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겨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 삶에 목적도 없어요. 삶에 가치관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먹는 것만 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고 가치관이 없으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쾌락에만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남편이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남편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전화를 받아요. 야, 뭐하냐? 야, 우리 술 한잔 하면 좋겠다. 한번 만나자. 그래, 어디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말해? 그냥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누가 이 말하면 여기에 홀딱 빠지고 누가 저 말하면 저기에 홀딱 빠지고 이리 날렸다가 저리 날렸다가.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경건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알맹이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겨와 같은 사람들은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영적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바이러스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겨와 같은 알곡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뭐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자기는 껍데기니까. 알곡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삶에 목적도 없고 내 삶에 방향도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다인 거예요. 나만 배부르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죽음 후에 있긴 뭐가 있어. 누가 죽어봐서 누가 죽음 후에 무슨 세계가 있는 거를 누가 가보기나 했어?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겨와 같은 인생.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리고 다람쥐 마치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삶의 방향도 없으면서 정작 본인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해요. 늘 새로운 거, 늘 좋은 거. 근데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마치 배가 부두가에 묶여있는 배가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막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배는 부두가에 묶여져 있어요. 아무리 엔진을 틀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겨와 같은 인생.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겨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겨는, 죽정이는 어떻게 하라? 불사르게 내버려 두라. 아무 필요 없는 자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어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내가 한번 죽는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가라지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라지가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들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3절. 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라지는 불경건한 자인데, 가라지는 불경건한 자인데 경건한 자가 있다. 그는 형통한 자이다. 왜 형통할까요? 왜 형통할까요? 아, 권사님 우리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왜 형통한 자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자연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 심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겨졌다고요. 내가 겨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수분을 다 공급받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시냇가에 심으셨다고 말합니까? 왜 시냇가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나무를 심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치에 심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형통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병에 안 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오래 사는 것을 형통하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형통하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있을 때,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뚫는 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뚫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큰 산과 바위 같은 것이 있어요. 좌절하죠. 아유, 근심이 되죠. 어떡할까? 형통한 자는 근심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간다고요. 그것이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욥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요. 사람들이 왕따 당할 때 어떤 학생들은 왕따 당하면 자살까지 하죠. 내가 자살까지 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근데 요셉은 누구로부터 왕따 당합니까?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해요. 그 왕따 당해서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어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죠. 근데 거기서 노예의 신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누가 그를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의 유혹을 거부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어디에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요.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칠흑 같은 감옥에서 무섭습니까? 쌍욕들이 오가고 누가 나를 때리지나 않을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팔려갈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감옥에 갈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형통의 의미. 형통이라는 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더라.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견디게 하셨더라. 이겨 나아가게 하셨더라. 가난 가운데에서도 이겨 나아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참으로 행복은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 고민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질병 앞에 나는 형통한 자이다. 하나님이 뚫고 나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적지에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전진하게 하신다. 그것이 경건한 자, 그것이 알곡인 사람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행복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요나의 뱃속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왜 요나의 뱃속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그 정말 그 험악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죽기를 고합니까? 로뎀 나뭇가에서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왜? 지쳤거든요. 도망다니는 것이 지쳤거든요. 온 나라의 현상수배를 다 때려버렸어요. 누구든지 엘리야만 보면 잡아 쳐 죽여버려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모든 군사들이,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뎀 나뭇가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 몸부터 챙겨라. 너는 나의 쓰는 그릇이다. 너 몸부터 챙겨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행복하다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겨와 같은 나를,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신의 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냇가에 나를 심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라.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셨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지난주에 저희가 베트남에 선교하는 박현수 목사님, 저희가 우리 선교회장님들하고 다녀온 그 지역에서 박현수 선교사님이 이제 우물 기르는 그 물탱크를 만드는 그 사역을 해요. 네. 그 물탱크 하나를 딱 만드는데 그 물탱크 하나를 딱 만들었을 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졌어요. 왜 그 물탱크가 없을 때 물을 기르러 몇 킬로를 내려가야 돼요. 참 그거 딱 떠올리는 것이 제가 그 강형래 권사님, 고 강형래 권사님 그때 신방을 드릴 때 강형래 권사님이 그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손이 시린지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몇 리는 걸어가서 빨래를 해갖고 오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그 말씀하신 게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빨래를 하기 위해서 저 냇가에 가서 그러면은 막 손도 얼고 빨랫감도 다 갖고 오면 다 얼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지나오셨죠? 근데 박현수 선교사님이 그 한 지역에 물탱크 만드는 사역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먼 곳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상을 소리 키워서 좀 보여주세요.

0: 저렇게 우물 물탱크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450만 원, 물론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탱크를 아영생 침례교회 암흑의 권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물을 먹을 때마다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키워가면서 나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께서 3,000km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3,000km 태국과 라오스 지역을 오지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 지금 물탱크 설치하는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열매, 내 의지적으로 내가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기운 자이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복을 성공에 있다고, 성공을 물질에 있다고, 장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가 행복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심겨진 나무입니까? 가라지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불평이에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나무는 흔들려도, 어려움이 와도 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이십니까? 선함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진저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인생의 비극은 때로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 역시 비극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 무분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녀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게 되었답니다.
1: 술 드셨죠? 아가씨, 얼마나 드셨습니까?
2: 엄청 많이요.
1: 제가 아가씨 차를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아가씨는 지금 잘못된 차선으로 운전 중이었어요. 아가씨 차량 반대편에 선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할 뻔했다고요.
2: 난 그 사람이 내 차선에서 뭘 하고 있나 궁금했다고요.
1: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가 사람을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마약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2: 평소에는 그러는데요. 오늘 밤엔 안 가져왔어요.
1: 일단 음주 측정 테스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숨을 크게 뱉으세요.
2: 수치 얼마 나왔어요?
1: 법적 허용치의 두 배입니다. 유치장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0: 때가 되면 그녀는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올바른 인자에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밤은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진저라는 가명으로 부르게 될 이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사슬을 끊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증에 담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청취 지도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3: 그래서? 넌 누구한테 전화했어, 지니? 너희 아버지? 아니면 남편?
4: 리크한테 했어. 근데 그 남자 어찌나 화를 내든지. 하긴 보석금이 $150였거든. 차를 타고 집까지 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처럼 굴었구나? 내 말이. 자기는 매일 밤 취해낸 취재.
5: 그럼 남편이 네가 클럽에 사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4: 근데 그 사람은 상관 안 해. 우리는 부모님께 드릴 집세를 낼 돈이 필요하니까.
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남성 전용 클럽에서 일했다는 걸 알면 아마 날 죽이실걸?
4: 나도 항상 무서웠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종일토록 술을 마신 남자들은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곤 하잖아. 그럴 때면 그들이 나한테 던지는 물건들을 그냥 맞아야만 한다고.
5: 그런데도 넌 그런 일 계속 할 거니?
4: 아니, 난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싶어. 그게 훨씬 나아.
0: 전 70년대 중반에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파티와 술, 흡연을 즐기셨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달라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음을 고백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은 화를 내지도 포악하지도 않은 새로운 아버지로 바뀌셨습니다. 전 그때 10살 무렵이었는데 부모님은 오빠와 저를 교회에 수시로 데리고 가셨고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제 생활은 그렇지 않았죠. 부모님은 제가 16살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저는 14살 때부터 비밀스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는 저를 자주 때려서 몸에 멍이 들곤 했습니다.
6: 너희 가게 사장님이 전화하셨는데 네 남자친구가 널 주차장에서 밀어서 넘어뜨렸다면서?
2: 아니요, 안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 애를 민 거예요.
6: 그럼 네 팔에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 큰 멍은?
2: 이건 레스토랑에서 미끄러지고 벽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 너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
2: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6: 요즘 네 몸에 멍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혹시라도 그놈이 널 때린다는 소문을 듣고 싶진 않구나.
4: 그 앤 안 그래요, 아버지. 저희 그냥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전혀 심각한 거 아니에요. 20살 때 부모님은 작은 집을 한 채 구입하셨는데 전 그 집을 세를 얻어 사용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광란의 파티와 흡연에 빠져 있었죠. 그때 다니던 직장에서 릭을 만났는데 얼마 후 저는 릭과 동거를 시작했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릭은 술집에서 일하기 위해 낮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뒀고 저는 또 다른 남성 전용 클럽에서 일을 구했는데 그곳에서 친구인 에비와 소피를 만났죠. 그 중에서 소피는 친자매 같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7: 퇴근하면 같이 피트씨 집에 가자.
5: 너희 남편 때문에 괜찮을까, 진짜?
4: 그 사람 내가 언제 집에 들어가든 상관 안 해. 그리고 새벽 3시면 그 사람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어.
7: 무슨 결혼이 그래?
5: 그런데 왜 같이 살아?
4: 안 그래도 벌써 서로 이혼 얘기를 했어.
0: 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몇 년 동안 남편 몰래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주방 식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근처의 마을로 이사를 했고 다른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게리를 만났죠.
8: 진짜 예쁜 아가씨에게 딱 맞는 예쁜 이름이네요. 내 이름은 게리예요.
0: 어디서 오셨어요, 게리?
8: 켄터키요.
0: 오늘 밤새 당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는 제가 알아온 그 누구와도 달랐고 우리는 즉시 한눈에 반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째 앉아서 우리들의 가족과 서로 잘 어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8: 우리 가족은 정말 사랑이 넘쳤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갔어요.
4: 우리 부모님도 오빠와 나를 교회에 보내시긴 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성경 말씀에 따라 설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10살 때까지 항상 마리아나와 술에 취해 계시곤 했는데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8: 집에선 언제 나왔어요?
4: 고등학교 졸업 후에요. 집에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8: 당신 아버님은 그 당시까지는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셨군요.
4: 네. 우리 할아버지는 차고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피아노를 연주하셨고 지인 삼촌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죠. 우린 그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8: 우리 둘 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걸 보면 중요한 구절인가 봐요.
4: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고 싶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땐 지옥에 가기 싫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난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멈춘 적이 없고요.
8: 마약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4: 마약이 누구에게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8: 아니, 그래도 그건 불법인데요.
4: 과속도 불법이지만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게리,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 대 피워요.
8: 응? 아니, 난 못해요. 직장에서 약물 테스트를 해요. 게다가 난 주방위군이라 곧 2주간 훈련이 시작되고요.
0: 그는 훈련을 마친 후 저와 동거하기 위해 제 아파트로 옮겨왔죠. 그때 게리는 저와 함께 강력 마약을 처음 사용했고 그때부터 그의 도덕성은 마약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때 제 인생은 순탄했죠.
4: 오늘은 일하러 안 가?
8: 그만둘 거야. 나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내가 근무를 너무 많이 빠졌대.
4: 우린 돈 필요 없어, 게리. 그렇게 해.
8: 나도 그러려고 생각 중이야. 마약을 좀 더 많이 팔면 되겠지.
4: 나도 클럽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싶어.
8: 언제든지 당신 원할 때 그만둬.
4: 고마워, 게리.
0: 여보세요?
9: 안녕, 진저. 너 클럽 그만뒀다는 소식 들었어.
4: 정말로 그만뒀어.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소피.
9: 네가 보고 싶을 거야. 소식 들었니?
7: 무슨 소식?
9: 미시의 시신이 발견됐대. 살해당했댄다.
7: 안 돼. 그런 끔찍한 일에. 소피, 너도 당장 그 일 그만둬야 돼. 위험할 수 있어.
9: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 지니.
0: 제가 클럽을 그만뒀을 때 게리가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돈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전 평범한 직장을 구했고 삶은 순탄해 보였죠. 그러던 2001년 11월 하순 출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9: 진저, 너 소피 소식 들었니?
0: 아니, 무슨 일인데?
9: 그의 예전 남자친구가 그 애를 총으로 쐈대. 그리고 자기도 권총 자살을 했대.
7: 뭐? 사실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바로 지난 토요일 밤에도 그 애랑 통화했었다고.
9: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둘 다 죽었어.
7: 안 돼. 안 돼. 안 돼!
0: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후 이틀 동안 블라인드도 올리지 않은 채 아파트 안에서 꼼짝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힘겹게 구하던 중 하나님이 생각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2절. 하, 맞아. 정말 그래.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이 말씀은 나에 관한 거야. 바티의 삶은 끝났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어 제 안의 욕심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세상에서 저를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 후 얼마 안 되어 저는 소피의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10: 우리 애가 늘 아가씨 얘기를 했었는데
0: 저인 친자매 같았어요. 그 애가 제 삶에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갔어요.
10: 우리 애가 그 클럽에서 댄서로 일했던 거 알아요. 아... 우리가 그 아이 차에서 옷가지와 물품들을 발견했거든요.
0: 소피는 어머님이 아시는 것을 원치 않았었거든요.
10: 진저, 우리 소피가 어렸을 때 그 애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난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기도했기를 바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애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0: 저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요즘 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찾아볼 예정이에요. 소피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도가 되네요.
10: 진저, 아가씨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시는 기도를 하고 그분이 아가씨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야 해요. 그분은 아가씨에게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6: 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 진저. 하지만 우린 둘 다 어렸을 때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잖아. 기억나?
0: 난 그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게리.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난 단 한 번도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기쁘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 난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6: 진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셔.
7: 소피와 내가 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괴로워.
8: 지니, 이 일로 너무 힘겨워하지 마.
7: 게리, 우리 뭔가 다른 일을 해야만 돼.
8: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평범한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더러운 사업에서도 손을 떼야 하고.
7: 그래, 돈은 잘 벌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게리는 평범한 직장을 얻었지만 소피가 살해된 후 2주 반 만에 다시 마약 거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게리는 돌아오지 않고 경찰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1: 옆으로 물러서세요. 저희는 이곳에 대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7: 게리는 어디 있어요?
1: 지금 구금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머지 마약들을 수거하러 왔습니다.
7: 그들은 600개의 엑스터시 알약과 코카인 일부, 그리고 엄청난 양의 마리화나를 찾아냈습니다. 게리는 10년 징역을 선고받았죠. 어떻게 지내, 게리?
8: 난 잘 지내. 하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7: 게리, 나 요즘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8: 나도 그분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듣고 있어. 난 예수님께 삶을 헌신해드렸어, 진저. 이제부터는 그 무엇에든 상관없이 그분을 따를 거야.
7: 정말 잘했어, 게리.
8: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와 결혼해주겠어? 나를 기다려주겠어?
7: 물론이지. 당신과 결혼할 거고 당신을 기다릴 거야. 사랑해, 게리.
8: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우리 둘 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함께 가자.
7: 우린 어떻게 그토록 눈멀어서 지냈을까?
8: 진저, 마귀는 실제로 있고 그는 속이는 자야. 마귀가 우리 앞에 유혹을 던져놓았을 때 우리에겐 그 유혹을 뿌리칠 힘이 전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항상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7: 하나님, 그동안 살아온 제 모든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그동안 함부로 살아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삶을 수치스럽게 만든 걸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제 기쁨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부디 저를 바꿔주시고 저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화, 그분이 제 삶 가운데 주신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리의 형량도 조정이 되어 그는 1년 후에 출소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켄터키로 이주해 우리의 옛 삶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떠났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아주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5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성장해 갔습니다.
8: 우리 아이들 교제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7: 많이 힘들긴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뭐. 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바꿔주신 게 정말 감사해. 우리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가르치는 거야, 여보. 날마다 기도와 성경 읽기가 우리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야. 애청자 여러분, 지옥엔 절대로 파티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불과 괴로움,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0: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오직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께로 지금 곧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J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JB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본사를 두고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수백 개 지역 방송과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JBN 한국어 방송은 코스타를 비롯해서 은혜로운 집회들의 실황과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복음적인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와 어린이 프로그램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JBN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BBN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를 열어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radio.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지도 본 거 기억나요?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걸어서 얼마나 멀리 몇 달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배를 타고 저 빌립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곳에 전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빌립보 교인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와 감독과 집사님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 보내면서 인사말이 2절이죠. 우리 지난주 인사 같이 한번 했죠. 우리도 이런 인사하면 되잖아요. 친구들에게 또는 엄마 아빠에게도 이런 인사해도 돼요. 한번 인사해 볼래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너희에게는 옆에 친구에게도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도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쪽을 주모. 이쪽을 봐라. 주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 평강이라는 청년 이름도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로 전쟁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화목해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짜로 화목해지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그럼 우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서로 으르릉 그러면서 서로 전쟁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요. 남한과 북한은요. 다 죽어요. 무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무기를요. 북한에서 쏘고 남한에서 쏘고 하면요. 남한 북한요. 뭐 인구가 거의 뭐 3분의 1이 넘게 죽는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럼 폭탄 하나 날아서 뻥 터지면 창원시 뻥. 다 죽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또 다른 나라에도 전쟁과 전쟁이 왜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않고 일어나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4: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원수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면요, 이웃과도 뭐가 돼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친구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은 아주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상업 중에서 상업하지 마. 넌 저리 가. 하고 쫓아내버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 여수에서 그 친구 두 명이 그 왔는데요. 여수에서 원래 집이 여수예요. 아빠 직장이 저 부산인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주말에 여수에 갔다가 아침 9시 예배드리고 또 여기 오후에는 또 2시에 우리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가자. 왜 부산으로 이사 왔을까요? 지금 아직 방도 안 구하고 아버지 그 회사에서 주는 원룸 같은데 조그만한 데 식구 다 먹어 다 데리고 왔대요. 왜?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뭔지 알려고. 그러면요 방 지금 원룸이에요. 아빠 있는데 원룸에 지금 식구 4명이서 바글바글 살아야 돼요. 방 구할 때까지. 그러면 막 짜증 날 거예요. 야 좁은데 왜 너는 내 거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 우리는 말로는 안녕이에요. 정말 안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게 여러 가지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쪽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아, 그 사람 참 감사하다. 우리 주일 학생들 보고 은호야 이줄 봐라. 은호를 내가 탁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이 은호를 생각할 때마다 하는 게 감사할 수 있겠니? 잘 모르겠지. 옆에 소윤이 소윤이를 내가 소윤이 소윤이 깐난애기 때부터 내가 목사님 봤거든요. 진짜 요만하게 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윤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소윤이를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또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걱정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름이 다 적히는 주소록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소록인데 그거 보고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그러면 보면요 어떤 분이 기도를 요청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걱정과 염려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정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들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지요. 생각할 때마다 아 머리 아파. 아, 그 사람, 그 인간 생각하면 골치 아파. 이런 것보다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잘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바울을 때리고 뭐 욕하고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우리 세면 교인이 이렇게 안 많았어요. 때로는 10명 교인이 10명 20명 뭐 30명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바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늘 복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자기가 직접 일을 했어요. 아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안디옥에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전도하러 갔지만 거기서 자기가 처음에 막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여 빌립보의 교회도 생기고 뭐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이곳저곳 교회가 여러 곳에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연보를 보낸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일하는 그 시간에도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연보를 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했다고 그래요? 동참, 참여라는 말이 어려워요. 동참, 그것도 좀 어렵겠네. 참여라고 합시다. 복음에 함께 참여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 이 수고한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안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에 영광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정말 정말 성공하고 부자 됐구나 이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를 지고 따라갔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뒤를 따르는 사람도 머짐머지고 지고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나는 너가 믿는 예수 싫어. 여러분 실제로요 목사님이 경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그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이장원 목사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장로님 두 분이요 교인 12명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왜 이장원 목사 같은 사람 와서 설교하게 하는, 공부하게 하느냐고. 그 목사님은 복음을 인정하고 또 제가 그 교회가 산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되었으면 우리를 매일 축복해주고, 복받으라 해주고, 그래야지. 왜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으라 얘기하느냐고. 싫다면서 대모회가 나가버렸대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든지 일어나. 그런 얘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예, 바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바울을 매를 때리고 쫓아내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 바울을 복음에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연보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요. 위로하러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연보 보내고 사람을 보내 위로하느냐. 여러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성공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고난 주는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이것은 이건요 보세요. 복음에 참여된 자, 이 복음을 내어 수고하는 자들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 안 됩니다. 복음이 싫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구약에 고독한 목소리가 있어요. 다 찬송하지 않는데도 그 고독한 목소리를 낸 분이 한 분 계시죠. 역대하 18장 13절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 말씀을 내가 말하리라. 참 고독한 목소리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파리 평화회의 후에 불란서의 총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20년 동안의 휴전일 뿐이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그 끔찍했던 전쟁이 그 평화 선언에 보면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일 거라는 일반적인 이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2개월 후에 제2차 대전이 발발했죠.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말이 옳았습니다. 오래전에 그 당시 하나님의 외로운 참된 선지자 미가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을 참담한 군사적 결과를 끊임없이 연했죠. 왜? 이스라엘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는데 이 400명은 패배 대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궁정관리가 미가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을 했는데 청컨대 당신의 말도 좀 그들처럼 좋게 왕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미가야는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미가야의 말씀이 옳았어요. 아람 군대가 아방을 죽였고 아방의 군대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미가야처럼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와 우리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단한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 편협해 보여서 좋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배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용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갑게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자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말은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침받아 했던 적이 혹시나 과거에 있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2: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1: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1: 23절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바르게 쓰지 않고 오용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어뷰저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예컨대 몰핀이나 진통제를 오용하면 마약이 되지 않습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용하면 무고한 시민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오히려 상처를 안기고 아픔을 남길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주어진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어져야지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마는 미국에서 한 청년이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몇 가지 용품을 사려고 마켓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청년의 뒤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따라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년이 멈춰 서서 물었어요. 아니 왜 자꾸 제 뒤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당신을 보니까 오래전에 집을 떠나간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노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에게 좀 미안 안 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날인데 함께할 아들조차 없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뭘 해드릴 것이 없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답변하시기를 다른 건 필요 없고 나중에 제가 체크아웃 카운터 앞에 섰을 때에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Goodbye, mother.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정도야 못해드리겠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카운터 앞에 서실 때 큰 소리로 Goodbye, mother 이라고 외쳐주었어요. 할머니도 손을 흔들며 마켓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청년의 차례가 되어서 카운터 앞에 섰는데 청년이 비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아니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빌이 많이 나왔냐 물었더니 방금 당신 어머니가 사신 것까지 합산한 것이라고. 결국 어머니 날 모성애를 빙자한 신종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진짜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위해 희생을 했으면 했지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용하게 되면 그 아름답고 순결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맑게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완전한 용서와 자유함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로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은혜인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오용한 나머지 정죄에서 풀려나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흔히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이와 같은 애티튜드로 크리스찬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정욕을 채우면서도 전혀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이와 같이 은혜를 저버리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더 진실되게,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찬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면서 은혜 속에서 바른 결실을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오용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내 뜻, 나의 정력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건하고 바르게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근이 본문에 보시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바울은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앞전인 14절에서 이미 제기했던 문제를 되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법 아래 있다는 말의 뜻은 율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조항을 따라 사는 삶. 그러므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조항을 따라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해지게 되고 죄의 노예처럼 무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하에 법 아래 살아갔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사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실을 전파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하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구나, 율법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소위 말하는 율법 폐지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엔타이노미안이죠. 이 노모스라는 말이 헬라말로 법이란 뜻인데 엔타이노미니스트,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지론자들 혹은 도덕 폐지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다면 율법 따라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아지면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면 율법 자체는 물론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7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율법도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모든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의 프린시플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소중한 크리스찬 삶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또 정죄받는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단호하게 답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of course not.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King James Version은 그 유명한 God forbid이라는 단어를 썼어. 하나님이 막으신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자유가 바른 자유가 되려면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행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4.29를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4.29가 터졌을 때에 모든 그 책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가게 불지르고 남의 가게 들어가서 마음껏 물건 탈취하고 한마디로 케어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자유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은혜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마음대로 살자는 멘탈리티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이 종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ither 죄의 종이거나 혹은 순종의 종이거나 이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들 죄에 묶여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엄격한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자유인인데 무슨 말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도 퍼펙트하는 의미에서 자유는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물질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물질의 노예돼서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명예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쾌락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열등감이나 디프레션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슬레이브예요. 몸종과 같이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의 세상의 노예가 되든지 죄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되면 우리 삶의 결국은 파멸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종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 19절에서도 잠깐 암시를 했지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썼어요. 왜냐하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종이 아니라 bond slave, 듀로스라는 이 단어가 몸종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bond slave였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의 비참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얽매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면 세상에 착취당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누릴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는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고 착취하는 딕테이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loving father,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아버지 속박하에 살아야 되냐? 나도 성인이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좀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자기 유산을 받은 후에 먼 타국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할 외지로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마음대로 갈 때 가고 설 거 서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쾌락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인생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무시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존귀한 이스라엘의 아들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그를 붙잡기 시작했고 얽매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생각했던 그 쾌락의 결론이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을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에이브럼 링컨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루 링컨이 노예 시장에 나갔다가 흑인 청년 한 명이 경매에 붙여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값을 부르는 대로 이제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데려가는 것이죠. 그때 에이브럼 링컨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그 가격을 불렀고 결국 본인이 그 흑인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흑인을 산 것이죠. 그러고 나서 흑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You're no longer a slave.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You are free to go anywhere you want.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Sir,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면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을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에이브럼 링컨의 하인이 됐어요. 수족처럼 일을 하는 일꾼이 됐어요. 그 결과 이 청년이 나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본인도 자동적으로 백악관 직원이 되어서, 요즘 같으면 떵떵거렸겠죠. 옛날이니까 그렇게는 못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에 가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속박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에게 참 자유를 안겨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불해 주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품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최상의 풍족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백악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된 곳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더 바르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은혜 아래 살면서도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려면 마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선택을 바로 해야지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먼저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여기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더니라는 이 단어가 사실 비동사인데 imperfect tense, 이 비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태생적 기원이 노예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셨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에 매여 사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죄 가운데 끌려가다가 결국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페이트에 나오는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용서는 available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자에게 다 가능해요. But not automatic.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는데 아담의 라인에 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려면 반드시 의지적 마음의 선택이 필요한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Conversion, 방향을 턴하고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 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려면 반드시 마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선택을 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 보시게 되면 이건 사실 팀 켈레가 쓴 로마서에 나오는 네 가지 리스트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교훈의 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 뭔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전해준 복음. 여러분 어떤 존재도 복음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로 마음으로 그랬어요. From heart.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스토리, 위대한 사건을 설명해 주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위대하고 위대해도 마음을 열 때까지 그것은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 왜 눈물 짜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세 번째 요소가 순종하여입니다.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 문맥을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을 했어요. 순종한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한 가지인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표현했어요. 즉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그 과정에는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이런 면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고백한 것까지만 했지 실제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정말 믿는 자라면 순종까지 가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냥 입술만으로 멈추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등록은 했지만 삶을 통해서는 예수 믿는 자 됨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묻습니다. 이 의자에 당신이 앉을 때 이 의자가 당신을 지탱해 주리라고 믿습니까? 물었어요.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당신이 이 의자에 앉아보십시오. 근데 방금 믿습니다고 이야기한 이 사람이 실제로 의자에 앉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믿은 것일까요? 안 믿은 것일까요?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정말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준다는 것을 믿었다면 믿었다는 고백과 함께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앉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하셔야지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실제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야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외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삶의 순종을 분리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맺혀져야 될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복음이 필요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17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의로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센텐스가 뭔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바울이 이 말을 적었을까요?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페이트를 해보면은 가끔 그런 반문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일평생 동안 예수 몰랐던 사람이 20분, 30분 복음 전한다고 어떻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practically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분 동안에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30분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줄기가 쫙 바뀌어져서 새롭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우리가 물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앞에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닥트린이, 우리의 체계적인 신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향하여 가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이 결단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시고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마음에 억셉트하는 결단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군대로 영접하게 되면 내 인생이 새 삶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 성장의 디렉션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성장해가는 두 가지 종류의 방향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첫째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줌으로 불법을 향해가는 방향. 우리말 번역에는 불법에 내어주어 이른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from lawless to lawless, 불법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NIV 같은 경우는 ever increasing wickedness,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가는 악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ever deeper into sin,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삶도 성장합니다. 죄의 삶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점점 깊어져 간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죄 지을 때가 힘들지 몇 번 짓고 나면 쉬워져요. 그리고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죄를 짓는 게 또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뉴스를 보면요, 웬만한 건 기사거리도 안 됩니다. 한두 사람 죽어가지고는 신문에 내주지도 않아요. 몇십 명씩 죽어야 돼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야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처럼 갈수록 우리의 삶 자체에서 죄가 성장해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디렉션이 죄를 향해 가게 되면 결국 죄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타락은 점점 깊어져 가게 되고 절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죄의 방향으로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전신을 다 스밋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성장해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 어느 쪽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성은 어느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거룩함을 향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타락을 향해 성장하고 있는지, 성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락과 망가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세월을 많이 보낸다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디렉션이 바로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정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를 바르게 내어드릴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영성학자 중에 유진 페르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캐나다의 그 리전트 칼리지에서 교수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도 메시지 바이블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 영성의 세 가지 형태를 소개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영성 가운데 세 가지 위험한 형태.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기계적 영성. 이 기계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을 따라 기계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맞추기도 하고 큐티하고 마치 숙제하듯이 착실하게 한 단계

때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 숙제를 점검할 선생님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이걸 염두에 두고 큐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영성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계적 영성이. 두 번째가 위선적 영성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영성이죠. 금식을 해도 그냥 혼자 못합니다. 초췌한 얼굴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좀 뭔가 말을 해줘야지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는 경우. 이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티피컬한 영성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적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구제도 하고 뭐 성경 암송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영성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진심이 없고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의 케이스,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경건주의적 영성을 위험하다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어요. 경건주의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위한 경건 생활,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를 절제하고 나를 제어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경건주의에 젖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사실은 중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런 경건을 많이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뭐 검식하고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크리스천의 경건한 삶은 세상 속에서의 경건입니다. 나의 골방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수도원 속에 들어갔을 때의 경건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번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인격의 영향력,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영성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정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선포될 수가 있고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마음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억셉트하는 마음의 결단.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디렉션이 holiness, 거룩함을 향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살지만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죄를 따라다닐 때는 의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뭐 바른 길, 옳은 길 아무 부담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죠, 그때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에 대해서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오케이인데 한 가지 문제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택하지 않고 죄 쪽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까지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어느 본문은 부끄러운 열매라고 말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열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거룩함이요 궁극적으로는 eternal life,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속하신 후에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프리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방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상처

0: 상처를 안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없다고 했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가주에 가면은 산 마테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930년대 그 지역에 사셨던 분 중에 캐서린 로즈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죄수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평생 동안 그 산 마테오 카운티 안에 있는 프리즌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밥도 지어주고 옷도 세탁해주고 그들이 아프면은 가서 밤새 그들을 간호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 아마 그 프리즌에 갇힌 사람들 중에 농아들도 있고 맹인들도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사역을 일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937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 캐서린 로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교도소 안에 알려지게 되자 이 교도소에 있는 600여 명의 죄수들이 다 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싶어하고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했어요. 그 소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로즈 여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장이라면 오케이 했을까요? 죄수들이 600명이나 무단으로 외출하겠다고 하는데 감히 어떻게 허락해 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장 되시는 분이 이 캐서린 로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분 때문에 감동 감화받은 죄수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600명을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600명의 죄수들이 한 줄로 서서 캐서린 로즈의 운구 행렬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가 한 800m가 됐대요. 근데 따라가면서 그들은 들꽃을 하나씩 꺾어서 캐서린 여사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날 장례식이 마치고 저녁이 됐을 때 600명 죄수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렸던 죄수들인데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면 어떤 악도 서슴치 않던 이런 흉악범들인데 어떻게 600명의 죄수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다 감옥으로 되돌아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캐서린 로즈의 마음을 상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로즈의 은혜에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자발해서 교도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흉악한 죄인들도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알아서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억제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도소로 귀환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안겨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바르게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성민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읽기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그런 읽기도 저는 타락한 성경읽기의 한 모습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 성경 애매한 부분을 언급 안 한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나오신 건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애매한지 아니면 저희가 명확한데도 놓치고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죠? 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얘네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약간 다르기는 해요. 사람은 흙의 먼지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짐승과 새들은 흙이라는 표현이 그냥 쓰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만드신 것은 몇째 날이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짐승들, 가축들이 만들어진 날도 여섯째 날입니다. 제가 휘트는 코스타를 참석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네이트비에서 하는 이 코스타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숙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휘트에서 할 때는 강사를 하더라도 2인 1실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독방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여섯째 날을 저희 혼자 독차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은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도 만드신 날에 사람도 그날 같이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을 아쉽지만 저희가 독방처럼 쓰지 않았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뭘까요? 몇 가지 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익숙한 답 중에 하나는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다 라고 답한 경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르게 봤을 때 창조의 절정은 사실 안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 창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정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었는데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동물보다는 뭐 특별하게 많이 차이가 있고 더 귀한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2장 7절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흙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 성경에 보면 밑에 난하주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생물, 영어로 living thing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 생물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1장에 나오는 예를 들면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라고 나오는 생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이 사람은 생명이네 하고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0: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셔서 숨을 주신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1장 26장 27절 같은 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특별한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장 7절은 사람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동물들처럼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1장이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인간 외에도 하나님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영역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만큼 귀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쉴 때도 사람만 쉬지 않습니다. 동물도 쉬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새하고 알이 있는 걸 봤을 때 그거 다 이렇게 취하지 말아라 는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0장 같은 데 보면 전쟁할 때 나무 너무 함부로 베지 말아라. 이렇게 숲도 살릴 건 살려야지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람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라는 면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있다 보니까 잠언 같은 데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복에 관한 말씀들에 눈에 꽂혀도 잠언 12장 10절 같은 말씀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을 돌아봐 주지만 알기는 자비를 베푼다 해도 잔인하다.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자연 피조물을 좀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이 들만한 단어긴 해요. 그냥 거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참된 왕으로 주셨을 때 왕이 해야 되는 일은 그야말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한 자를 꺾는 것처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게 왕의 중요한 소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그 왕의 참된 왕의 소명을 이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서 저희가 드러내야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비유를 해보면요. 저는 타락한 성경 읽기,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읽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우상숭배적으로 읽을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개인주의적으로만 읽을 수 있고요.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어그러졌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만 성경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그 다음에 인간에게 대한 국한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저희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생각하고 저희가 요런데 조금 신경을 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예전에 놓쳤던 본문들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더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나라고만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네 라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분 내에 십자가의 구속과 성경 읽기를 마무리를 하고 15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속과 성경 읽기인 거죠. 구속은 이렇게 철장에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영어로 리딤, 리뎀션, 구해내는 거란 뜻은 저희가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구속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구속은 구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를 구속하셨다.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면 타락한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이 타락한 세상은 다 불로 태워져서 심판받아보면 끝!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구속에 관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건 창조를 무시하는 구속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 태워버리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구속이란 것은 구출해내고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나 타락이나 구속이나 그 대상은 전부 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구조와 방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타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방향이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구조와 관계없이 뒤틀어진 방향을 바꿔내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톰 나이트라는 분이 쓰신 Simply Good New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분도 유명한 분이라 똑같은 책인데 표지가 세 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그냥 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 구속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니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에 관해 제가 강조하시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즉 방향할 때 십자가의 방향이 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방향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십자가는 저희로 하여금 성경을 읽기를 할 때 아까 자기중심적 읽기 조심해야 된 것처럼 권력지향적이고 승리주의적인 읽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먼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저희로 하여금 무엇이 능력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이 승리의 길이다. 죽음이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복음이 전한 십자가는 능력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십자가를 남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의 구조들을 무너뜨려버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요새식으로 하면 극장식으로 표현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인 것이죠. 역사를 주관할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근데 봤는데 사자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돌이켰다 다시 봤더니 그 승리자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냐 하면 이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역사의 인봉을, 역사를 주관하는 승리한 사자다. 라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렇죠? 권력과 승리에 대한 아껴져야 될 이해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냐 하면, 고난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성경 읽기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떤 동물이 좋은 동물로 칭찬받나요? 네, 양이 보통 얘기되죠. 양과 염소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를 이 비유를 읽으실 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동일시가 되시나요? 양? 염소?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비유가 굉장히 위로가 됐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내가 섬겼어야 됐구나라고 도전받았죠. 염소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도와줬었지 다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양으로 자기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일시했던 지극히 작은 자들로 자기를 동일시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내가 양돼야 되는데 염소였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못 그랬어. 이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된 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이고요. 만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누구를 돕고자 하시고의 처지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저희가 이 마태복음 25장 읽으면서 이 비유에서 우리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읽기가 언제 가능해질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고난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동일시의 가장 극치는 그야말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고만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빌자면 십자가를 저희가 따른다. 그 구속의 십자가를 저희가 본받는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와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까 타락한 성경 읽기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성경 읽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죠? 고난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확신 강화제 혹은 나의 어떤 세상의 고난을 잊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성경 읽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와 동일시하심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얼마나 총체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성경 읽기, 성경 이야기를 읽고 있다라면, 그렇죠? 이 복음이 얼마나 온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고, 창조 타락 구속은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고, 구속은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복음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세상은 그냥 불타 없어지고 내가 구출되어지는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반응하는 광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구속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번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렬한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경 읽기만큼이나 거룩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읽고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읽기에 자꾸 빠지게 만들 것이죠. 하지만 구속은 온 창조 세계를 아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을 향했던 우리의 성경 읽기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를 품고 온 세상에 반응하는 복음을 향한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1: 아까 네. 태고 관한 네네. 똑같은 태고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제가 잘 이해는 좀 모르겠는데
0: 설명을 잘 못했을 거예요.
1: 아니요. 살 이렇게 빼서 네네. 불태우는 게 아니다 네네. 하시고 거기서 회복을 한다고
0: 네네네.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을 때
0: 네.
1: 거기서 separate하는 그게 원래 히브리어
0: 아, 예.
1: 원어 의미도
0: 네네.
1: 이게 원래 있던 무기에서 separate하는 거였고
0: 네.
1: 그리고 아 우선 그거 먼저 제가
0: 네.
1: 그거 거기 제가 하나님께서 무기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부르셨을 때 또 세상과 separate해서
0: 네.
1: 마치 cut한다고 제가 어떤 분은 그 해석을 cut이라고 분류시킨다 하셨는데
0: 네.
1: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그 아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틀리다고 하셨던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0: 네. 아, 거룩이라는 표현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다 있는 건 맞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보시면, 그,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 공간에 있어서나 사람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신약에 오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구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죠. 거룩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결 음식을 먹는 법에 있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 상징적으로 보여진 것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이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 또한 구별되는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구별이라는 것, 거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어떤 도구적인 혹은 개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상은 모든 게 다 그냥 거룩하고 신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방향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향을 따라냐에 따라서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구별이 생긴 것이고 방향을 돌린다는 면에서 거룩이 구별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의 회복은 구속은 다시 창조의 어떤 모습처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그런 면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바라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질문이 혹시 두 개 딱 받고 네.
2: 아, 네. 네. 먼저 슬라이드를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시간이 좀 빨리 넘어가실 분인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아, 네. 네.
2: 혹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0: 네, 이제 논의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2: 그래서 질문은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질문만 하려고 하는데요.
0: 네.
2: 오늘 말씀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좀 이렇게 문자해서 분류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맞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0: 이재인
2: 말처럼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아 그래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시험 공부를 하자.
0: 네네.
2: 부자하자. 이렇게
0: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2: 그런,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럼 이성과 성령의 조화를, 성령의 담화가 필요, 당연히 하겠지만,
0: 네.
2: 어떨 때는 좀 그런 것, 좀 더 이렇게, 이성적이나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조화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좀 더 이제 문자적으로 해야겠다는 대안이.
0: 네, 저는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따지고 문자적 문학적 맥락을 따지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해석 방법에 딱 틀에 지어진 읽기만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좀 묵상적인 읽기 그 다음에 그 좀 더 현실 그 상황에 딱 맞는 것들이 적용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일상이 되거나 주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야말로 타락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 유익으로 내가 믿는 바대로만 읽게 만드는 영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거기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내가 정말 힘든데 뭐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 할 수 있구나 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서 좋은 결과 가질 수 있겠죠. 평생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상황에는 그러한 식으로 뭐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시고 성경 읽기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규축 항상 작동되어지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 일상적인 것으로 고착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항상 예외는 있죠. 그렇죠. 뭐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고 뭐가 예외적인 것이는지는 좀 구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1: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그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창조 타락 구속에서 이 구속을 구원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0: 네.
1: 그 구원을 가지고 창조와 타락을 해석한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이해할 때.
0: 아 예예. 예.
1: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지 구원은 아니라 이거죠.
0: 네네.
1: 그러면 하나님 나라랑 큰 엄브렐라에서 주 저기 이 지금 성경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 타락 구속을 해석을 하면 아까 맨 마지막 쓰셨지만 창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고
0: 네.
1: 이 계획을 갖다가 인간이 따르는 걸 거부를 했고 다시 그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여태까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반대한 쪽으로 따라갔다면 이제 내 발길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가는 댓글을
0: 네.
1: 수준인데
0: 네.
1: 그런 거에 대해서
0: 저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읽기 100% 찬성 뭐 이런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읽기 라든 인간주의적인 읽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구속이라는 것을 좁은 의미가 아니라 큰 의미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저는 뭐 그 주제로 읽는 것과 뭐 100% 찬성? 옳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 세 가지 주제가 우리 성경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금 약간은 좀 좁은 의미에서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3: 나르다하고 만약에 얘기를 하셨는데.
0: 네네네.
3: 제가 예전에는 이걸 좀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마리아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거를
0: 네.
3: 못하는 질세 마음이라는 그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0: 생기죠.
3: 생기 많이 생기잖아요.
0: 네.
3: 처음에 예수님하고 그런 차이라고는 다른 건데.
0: 네네.
3: 그게 질투 마음 어떻게 우리가
0: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질투가 생겼잖아요.
3: 네.
0: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마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0: 근데 예수님은 야 진짜 그러겠냐 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지적해 보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3: 네.
0: 네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생각할 거리는 많이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또 앞에 보면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돕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의 어떤 착각은 문제는 아 말씀 듣는 것만 또 중요한 것으로 본인도 똑같은 패러다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서로 이야기 나누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만약 인간의 1%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그 1%를 놓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치적을 밝히느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으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이 100%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org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사람 됨됨이가 온통 부모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상당 부분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지칭하실 때에